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창함으로 화려함으로 풋풋함으로 우리에게 설렘을 선사했던 5월도 이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5월엔 꽃의 만바람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향기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가족들에서 꽃 구경 들놀이에 나서 사랑의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요. 참으로 5월은 가족의 사랑으로 한결더 푸르러지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하마당에서는 5월의 향연을 되새기며 고향의 아름다움과 가족 사랑을 한결더 느낄 수 있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노래 고향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를 감상합시다.

누군가 세월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젊음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얼굴에 생기는 주름만큼 마음의 주름, 지혜의 주름도 깊어가는 것입니다. 몸이 늙어갈수록 마음을 더 젊게 사는 것이 세월의 흐름을 이기는 길이 아닐까요? 왕청현 대흥구진 하마탕촌에 사시는 주정자, 박복순, 정금자 세 분은 한마을의 최고 장수로인인 윤봉주 할아버지의 95세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노래 연변산천 쾌지나 칭칭 나네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윤봉주 할아버지의 100년 해로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0: 은은한 라일락 향기와 실록으로 짙어가는 나뭇잎 때문인지 5월에는 가족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화창한 날씨는 가족이 함께 산이나 공원으로 꽃 구경 가기에 제격입니다. 도문시의 신봉숙 씨는 선군을 돌보느라 수고가 많으신 어머니께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생일 선물로 소품 부모 보모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1: 아이고, 손녀, 외할머니 학교 어때니? 걷기 입고 와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챙겨 입었더니 얼어 죽을 뻔했다. 오야, 야, 이게 교과서로 또 누구 갔지? 아이고, 애나라 정말. 우리 이제 시간표로. 오늘 이 시가였구나. 아이고, 우리 순돌이. 아이고, 너도 고사이다. 너도 고사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신없이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이게 글쎄 돌린다는 게 글쎄 학교 문화까지 가지고 갔지. 아이고, 세상에. 고양이 무슨 소나 이렇게. 야, 옥자구나.
2: 야, 응? 우리 딸이 온천표를 가져왔더라.
1: 무슨 거?
2: 우리 온천표랑 민서랑 같이 오랜만에 즐겨보자. 하룻밤만 자면 된다.
1: 아이고, 야, 내 성군 아이 보고.
2: 하루 보람 되지 무슨?
1: 야, 여지간에 우리 딸이 영 바쁘다. 아이고, 눈코뜰 새 없다, 눈코뜰 새 없어. 저, 너네끼리 가라, 응?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골뱅이 들었어. 골뱅이. 아이고, 이것도 파스를 붙여야지, 파스를. 아이고, 옳다, 정말. 요거, 순에 알려준 대로 붙여보자, 좀. 요거, 요렇게 넣고, 요거 딱 묘준해야 되는데. 에이, 이거리겠다. 듣는가?
3: 빨리 오셔, 빨리. 어마,
1: 어?
3: 지금 뭐 한가? 요가를 한가?
1: 야, 무슨 요가는 무슨 요가? 에이, 이런 뭐하는 거야?
2: 아이고,
1: 빨리 입혀라, 입혀. 야.
3: 엄마, 엄마 좀 다이어트를 하셔.
1: 니나 다이어트.

0: 엄마, 어서 줘.
1: 이거 뭐야?
0: 입살 갈기. 응? 엄마 입살 배서 좋아하지. 우리 오늘 저녁에 입살뱅새 해먹을까?
1: 이 고에 지 생각은 야야야 입살뱅새 하는 게 뭐 그리 수월한가 하니
0: 이 내 사람 우리 어머니 솜씨 때라 좋은 거 알지 뭐 에이, 아 배고프다 야 엄마 밥 주셔
1: 야 밥만은 좀 제 집에서 먹고 댕기면 아이 되겠니?
0: 야 엄마 우리 신랑이니
1: 우리 장모님이 한 밥이 최고
0: 이랜다.
1: 야, 왔으면 제 새끼부터 들받아보는 게 순서 아닐까?
0: 어머나! 우리 순돌아! 고맙다! 어구,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너는 눈이 났을까? 요렇게 겁니? 아, 엄마, 야, 무슨 옷을 이렇게 많이 입혔습니다.
1: 야, 야, 야. 아, 그래도 든든히 입혀야 된다. 감기 오면 어찌자, 그래.
0: 엄마, 아들이니, 선선하게 키워냈습니다. 어머나, 야, 이게 뭐야? 엄마, 야, 이게 시토형이 포머리 같은 게 뭐니까, 이게?
1: 오, 야, 그게, 어째 그렇게 싹 터져?
0: 뭐 터졌다고?
1: 아이고, 야. 네, 쟤야. 강, 기저귀를 바꾸자고 보니까, 끝에다 오줌 조금 쌌더라. 그러니까 내 고기를 그저 가시알 요래 배에 대대고 재벌을 차온 게, 어째 그게 싹 터지?
0: 엄마. 기저귀로, 일회용 기저귀로 재벌을 채우면 어찌인가? 그것도 가시알로 배서.
1: 야, 야, 야. 기저귀 값이 지금 얼마 비싸야, 이.
0: 아낄 되고, 아야, 아낄 되지. 엄마, 엄마, 야, 먹을 때 됐지?
1: 옳다. 우유 먹을 시간이 됐다.
0: 야, 어째 이리 세게 오는가? 엄마, 엄마. 야, 몸에 바늘이 들어갔지?
1: 무시개라니? 바늘이야.
0: 엄마, 응? 엄마, 그게 보인다.
1: 우유병살이지.
0: 아이, 그 집게. 어? 그게? 에이, 우리 어제자랑에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쓴 집게제?
1: 야, 땀물에 다 싹 소독했다.
0: 야, 엄마. 고기 집는 집게로 우유병살이 집으면 어찌가? 우유 전용 집게 사줬제?
1: 야, 찾지 못해 그랬지. 가져놔. 야, 어째 이리 우리? 아이고, 순대라.
0: 엄마나 우리 순돌이 외할머니 가니까나 우르르 또 끊는구나. 아이고 엄마 응? 엄마 가서 우리 아를 빠져서 나는 정말 세상 편안한다.
1: 이제
0: 내 엄마한테 욕으로 제출해도 될까? 아이 별게 아니다. 내게 말한다, 이? 첫째, 우유는 내가 사온 우유만 먹인다. 시장에서 파는 족보 없는 짝퉁 우유는 절대 안 돼. 둘째, 내가 사온 우유라 하더라도 유효기가 반년밖에 안 남았을 경우 무조건 사정 없이 쓰레기통이다. 처였는다. 엄마, 우리 이랬까? 이제부터 저 순돌이 우유로 풀 때는 엄마가 내 영상 통화를 하자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내 시시각각 내 감독하에 우유로 풀라 이 말입니다.
1: 무슨 개라고? 시시각각 네 감독하에
0: 예. 야. 저리 이미 집에다.
1: 응? CCTV를 안장하래, CCTV를.
0: 애당초 그렇게 재미를 못 믿겠으면 제 새끼를 재볼게지. 엄마! 오, 내 어떻게 순돌이를 볼까? 오, 야, 일요일날 한날 보는 것도 정신 아찔해 나는데, 누나.
1: 이 말하는 짓사를 봐. 너 일요일날에 하루 보는 게 정신 아찔해 나면 쭉 보는 이 애미는 정신 펄펄 나겠구나. 저는 제 몸 하나 가누기도 바쁜이 나이. 아이고 정말 이젠 제 먹을 밥도 하기 싫다. 정말 쉬기 싶다 쉬기 싶다.
2: 아이고. 엄마, 엄마 어디 아픈가? 병원 가야 되세?
1: 아이고 야 병원은 무슨 병원은 무슨.
2: 그럴까나 엄마.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순돌이를 혹시 봐주기 싫어서 이래제.
1: 야, 내 지금 너 알아보기 싫어 그래니? 응? 네 이애미를 믿지 못할까 하는 말이지.
2: 엄마, 내 엄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순돌이만은 과학적으로 키우자는 게지.
1: 옳다. 나는 그 과학 모르니까나. 너 시험 아이를 데려다가 과학적으로 키워라.
2: 엄마, 우리 시험 아이는 돈을 벌어야 우리 돈 대주지.
1: 완전히 부모들은 전의 노예요. 이래서 그저 부모하고 자식지가 되는 짝사라이라 하지. 야, 그리고 내 너를 네 키를 딱 1m 50을 만들자고 키웠겠니? 혼자서 너네 둘을 키우면서 거기다 부스개를 오르내리면서 너네를 먹여 살고자고 얼마나 바빴는지 모른다. 그래다 날 언제 그렇게 그저 영양가를 딱딱 따지며 먹이고 어루 만질 새도 없었지. 그래서 그저 눈인데 다 못한 그저 아쉬움과 그저 미안함 그저 지금 그저 성구를 키우는데 다 뭘 붓고 있는데. 이미 속은 누구 알겠니?
3: 어이, 싸위 왔습니다. 아유, 오늘은 무슨 거 마시는 거 했습니까? 어머, 어머, 어머, 어째 저러? 도대체 뭐라 했길래?
2: 아유, 내 뭐라 했는데?
3: 내 당신은 몰라 그래요. 어머랑 말했지. 어머, 사위 왔어.
1: 야, 야, 야.
3: 어머,
1: 야.
3: 어머.
1: 날래, 어. 어서 밥 먹어.
3: 저 어머, 어머, 사위 할 말 있습니다. 어머, 오세요. 앉으시오. 어머, 내 솔직히 어머의 딸 김대가 사는 게. 이게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2: 뭐라?
3: 아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핸드폰 떡 들고 있으면 잘 때까지 핸드폰 들고 잡니다. 예. 지원이 화장실도 핸드폰 가지고 화장실 갑니다. 그리고 예, 어미 재생은 무슨 취니 그렇게 많은지 예. 오늘은 뭐 베이비마미 모임이요. 내일은 고사 모여. 내일은 청사 모여. 뿐다. 예. 아이, 어머니. 아이 솔직히 말해서 그 시간에 무슨 어머니 휴식시키고 아로 집에 데려가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야 그거 전 나이 어린 게 좋아가지고 모르고 결혼했대. 야 난 정말 이래 못 삽니다 못 살아. 아이고 저
1: 이보 사위 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3: 예?
1: 우리 집 내 쟤보다 못한 쟤 무슨 게요? 이쁘지 야 착하지 우리 집 거기다 똑똑 같은 아들을 낳아줬지, 야? 그리고 일절에도 더 벌어서 가서이 보태겠다고, 야? 그 무슨 의사인지 뭐 하는 게지? 다 매술이 무슨 핸드폰을 가지고 너? 그리고 지금 세월에 그렇지, 야? 아이,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야? 이 맥이 넓어지고, 또 이 맥이 넓어져야 다 하는 일도 잘 됐게 하여, 잘 됐게.
3: 아, 예. 어머니, 그건 맞습니다, 어머니 말이. 근데 이건 내 말하는 거니?
1: 저는 순돌이 보는 걸 해 그래지.
3: 예? 야?

0: 내 좋아서 저 성군을 보는데 싸이 무슨 얘기구리만 쏘냐? 하기는 글쎄 성군은 보는 게 많이 힘들지 뭐. 그랜디야 그것과 비기지 못하는 즐거움과야 기쁨을 준단 말이야.
1: 어머니, 오만의 순돌이 보는 게 그렇게 즐겁습니까? 하기는 글쎄 뭐 저 제사기를 키울 때보다도 손주를 키울 때 더 곱다고 말해.
0: 또 말이 있어. 손주란 거는 그저 있지요. 어째 이쁜가? 뭐 때문에 이쁜가? 설명할 게 없이 그저 이쁘지 뭐.
1: 아, 그래서 어머니 우리 순돌이 볼 때면 그저 눈에서 빛이 바짝바짝 했구나.
0: 그렇지 그. 어, 야 김랭아. 김랭아 야야야. 네 이제야 앞으로 알을 키우는데 요구를 이제 다 말해. 내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그리고 이제야 내 정말 네 시키는 대로 과학적으로 키울 신심이 있다, 신심이. 어? 그래. 야, 쟤네. 엄마. 됐다.
1: 엄마 이뻐 없어. 결국엔 뭐 딸 페이고만 무슨. 짜잔.
2: 와, 이게 어머니 욕심 나던 목걸이 아닌가?
0: 그래 말이다.
2: 좋겠다.
1: 내 끼워줄게.
0: 야야야야야.
1: 어셔.
2: 엄마 뭐 무슨 부끄럽 아기노. 아들 같은 사위라며. 빨리 빨리 빨리.
1: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2: 엄마. 응? 제각시가 쓴다.
1: 어머니 보기쇼.
0: 야야.
1: 야, 고맙습니다. 시집 한 번 더 가도 되겠습니다. 어머니.
0: 야.
1: 야, 이렇게 좋은 날에 오 예쁜 목걸이도 걸었다가
0: 야.
1: 사진 한 장 잘 감내깁시다.
0: 야, 그치? 그게 좋다.
1: 자,
0: 우리 순도.
1: 자, 우리 집 보모와 함께.
0: 야.
1: 부모. 아, 장모님. 자, 우리 장모님과 함께 하나, 둘.

한국 서울에 살고 있는 홍연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5월 25일은 연길시 공원가도 원교 사회구역에 살고 계시는 김옥분 할머니의 92세 생신이라고 합니다. 홍연 씨는 맞선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아왔지만 두 아들을 키우며 일까지 하느라 외할머니를 찾아뵙지 못한 지 벌써 5년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하여 올해는 외할머니의 건강 장수를 축복하고 외할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려한다면서 노래 손자 사랑 손녀 사랑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김옥분 할머니께서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생신을 잘 보내시고 오래오래 앉으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그 넓은 하늘과 꽃향기 그리고 웃음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5월에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지고 힘이 납니다. 왕청년 라자구진 서하촌에 계시는 권호덕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지만 아직도 아버지가 보고 싶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즐기시던 노래 돌다리를 요청하여 아버지의 깊고 깊은 사랑을 다시 되새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이번 순서에 보내드리니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들어 부쩍 도란도란 흐르는 시원한 시냇가가 그리워나고 있습니다. 푸른 언덕에 태양이 눈부시고 고향의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가족과 함께 들놀이를 다녀온다면 너무나도 낭만적이지 않을까요? 네, 그럼 모든 가정들에서 가족 사랑을 돈독히 하면서 며칠 남지 않은 즐거운 5월을 아름답게 장식해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가끔 아이들을 보면요, 두 손 모아서 간절하게 비는 소원이 떡볶이 실컷 먹게 해주세요, 초콜릿 실컷 먹게 해주세요, 게임 1등 하게 해주세요. 너무 소소해서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소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아이 손잡고 걷고 싶어요.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어요. 이렇게 큰 바람이기보다는 작고 소박한 것들이라고 하네요. 가장 순수한 마음일 때, 가장 절박한 마음일 때, 우리가 바라는 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작은 소원들이 이루어지길, 오늘도 작은 행복이 쌓여가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가장 순수한 마음일 때, 가장 절박한 마음일 때 우리가 바라는 게 진정한 필요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바라는 작은 소원들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들은 어떤 것일까요? 네, 1월도 하순으로 향해 달리고 있네요. 시간 참 빠르죠. 올 한해는 또 어떤 소원, 소망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아닌가 싶은데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생활에 충실하고 또 만족해하면서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보는 것이 또 그중에 필요한 조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금방 김경희님께서 웃음꽃이라는 짧은 시 네티카시를 보내주셨는데요. 활짝 핀 아름다운 웃음꽃, 사계절 따로 없는 웃음꽃, 기쁨과 행복을 주는 웃음꽃. 네, 사진에 보면 어떻게 베란다에 이렇게 예쁘게 화분들이 잘 자랄 수 있을지 할 정도로 예쁜 화분들의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합니다. 사계절이 따로 없는 웃음꽃, 우린 여성클럽

빼서 활짝 피어보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긍정의 에너지 듬뿍 가져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눈이 호강하게 하고 또 마음도 호강하게 하고 그래요. 덩실덩실 춤도 추어주시는 이모티콘에 제 기분마저 좋아집니다. 그래요. 첫 곡은 주현미 가수의 러브레터라는 노래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 곡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바램이라는 노래 오늘 두 곡을 들려드렸는데요. 바램이라는 노래는 들을수록 점점 더 듣고 싶어지는 노래입니다. 항상 마지막 1초까지 제가 볼륨을 계속 켜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토록 듣고 싶어서 여운이 남아있는 노래라서 1초도 아까워서 볼륨을 미리 내리지 않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또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작은 바람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오랜만에 오늘은 향기님 그리고 김경희님 태평양보험님 박현준맘님 금선희님 함께 해주십니다.

남옹란 작가님의 글, 이불 사랑,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상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이러고 보니까 만덕님도 정말 열렬한 팬이시죠. 이제는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다른 그룹에서 짧은 글 하나 발견했는데요. 여러분들께 또 삶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께 즉흥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안에 답은 있다. 일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이 아닌 단지 결과만이 있을 뿐이다. 잘 되면 거기서 벌을 것을 배우고 안 되면 거기서 얻을 것이 있다. 결과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다. 매 순간의 경험이 주는 가치에 집중해보자. 그것이 삶을 가볍고 깊게 만드는 일의 자세이다.

그래요. 잘 되든 안 되든 그 안에 답은 있다고 하네요. 우리의 마음 그릇, 생각의 깊이 등등이 또 이런 지혜로움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지혜로움이 있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더 아름답게 멋지게 수놓아 갈 것 같습니다. 네, 최원무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커피 한 잔 티타임 하면서 듣기 좋은 음악을 네, 선곡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아침 저는 또 커피 한 잔 이미 마시고 생방송실에 앉았습니다. 사실 전에는 커피를 못 마셨는데요. 요즘 습관에 보니까 조금씩 적응해가면서 이제는 매일매일 찾게 되네요. 그래요. 무엇이나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

영거리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여러분들은 방송이 들리시나요?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소식이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네, 들을 수 있을 때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따뜻한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남옹란 작가님의 글입니다. 이불 사랑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불 사랑 남옹란. 이제 곧 설이구나. 빨리 설 준비를 다그치자. 새 밑이면 집안 고삭고삭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불이며 옷가지들을 정리하는 것이 상례다. 아침 식사 후 나는 이불장에서 굳잠에 빠져있는 이불들을 꺼냈다. 꽤 오랫동안 이불장에 고이 놓여있던 이불들이 주인의 설맞이에 덩달아 기분이 들떠 기지개를 켜는 것만 같았다. 나는 통째로 씻을 이불과 거죽만 벗겨서 씻을 이불들을 분리한 후 여지를 좀 두고 이불들을 털어서 조심스럽게 세탁기에 넣었다. 세탁기도 흥이 난 듯 절주 있게 빙빙 잘도 돌아갔다. 한참 후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햇빛에 바짝 마르도록 다 씻은 이불을 건조대에 보기 좋게 펴놓았다. 향긋한 세제 향이 은은하게 퍼져 마치도 이불에 피어있는 꽃무늬들에서 향기가 풍겨 나오는 듯 기분이 묘했다. 깨끗하게 빨아서 보송보송해진 이불을 덮을 남편과 자식,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니 기분이 상쾌하다.

집집마다 안주인들의 흥취는 다양하다. 주방 그릇을 갖추는데 특별히 정성을 넣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이가 있고 또 카텐에 남다른 애착을 갖는 이도 있다. 나의 관심사는 자나깨나 이불이다. 정말 못 말리는 이불 사랑이다. 이불은 보온을 해줘 수면을 덮고 피로감을 풀어줘 포근함과 개운함을 동시에 가져다 주는 고마운 물건이다. 어둠이 대지에 살며시 깃드는 저녁에 식구들의 잠자리를 펴느라고 이불장에 마주서서 차곡차곡 개어져 쌓여있는 고운 이불들을 환상하노라면 이름할 수 없는 감격에 목이 메어진다. 손자 손녀들이 고운 이불을 덮고 우석우석 자라기를 바라는 할미의 소박한 염원과 심정을 이불에 담아서 고스란히 전달한다. 이불이 우리 몸을 감싸고 달콤한 잠을 자게 함으로 어떤 이불 거죽감과 디자인을 고르는지가 중요하다. 나는 나만의 독특한 심미 관점으로 질감이 부드럽고 색상이 선명한 노란 민들레처럼 선명한 꽃이 피어있는 꽃천이거나 목천으로 된 이불을 선호한다. 지난날 손수 이불을 짓던 시기에 면포를 파는 가게에 가면 한 벽을 장식한 꽃천이 한눈에 안겨왔다. 그곳에 가면 나비가 이곳저곳 옮겨앉듯이 여러 가지 꽃천을 두루두루 만져보면서 이불 거죽을 한나절이나 고른다. 눈꽃처럼 흰 이불섬 위에 진분홍색, 하늘색, 주황색의 꽃천들을 맞춰 정성들여 키우면 곱디 고운 이불이 탄생한다. 새 이불을 덮게 되면 남편은 늘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리고 자식과 손자 손녀들은 얼굴에 한박 웃음을 환히 띈다. 매번 알씀드려 고르고 정성들여 꾸민 고운 이불 속에서 부부간의 사랑이 무르익고 애정이 넘쳐난다. 손자 손녀들도 잠결에 입술을 오물거리며 배시시 웃는다. 바람대로 꽃잎을처럼 피어나는 자신들의 미래를 꿈결에서 보았는가 보다. 전에 방학이면 외지에서 조카애들이 놀러와서는 이불 쟁탈전을 벌였다. 이모, 그 도라지 꽃천이불은 내가 덮을 거예요. 숙모, 그 진달래 꽃천이불은 내 거예요. 내가 덮겠어요. 녀석들이 고운 이불을 보아내는 눈은 밝아갔고 그러면 나는 천진한 아이들의 소박한 염원을 만족시켜준다. 아이들은 좋아서 야단이다. 은은한 등불 아래 따끈따끈한 구들에서 군데군데 꽃보라가 물결을 이룬다. 시어머니도 고운 이불을 덮고 간밤에 푹 잘 잤다며 만족의 웃음을 지어 보인다. 생활이 좋아지면서 지금은 이불 솜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전날 목화 솜과 누에 고치를 펴서 이불 솜을 만들었는데 훗날 인조 솜, 오리털, 계산이 털 등이 나와 골라 사는 재미가 쏠쏠해졌다. 목화 솜과 명주 솜은 자연에서 재료를 취한 것이어서 좋으나 솜의 두께에 따라 이불이 무거워지고 세탁할 수 없는 것이 약점이다. 지금은 이불 솜을 만드는 기술이 좋아져 마음대로 세탁할 수 있어 주부들의 일손을 줄여주는 우점이 있다. 나의 이불 사랑은 이미 내 몸에 깊이 배였다. 지금은 돈만 주고 나가면 얼마든지 질감이 좋고 고운 이불을 살 수 있다.
지난날 온 동네 아주머니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첫날 이불도 이젠 매대에 즐비하게 진열돼 있다. 평소에 이불 상점에 가서 이불을 구경하거나 구매하는 건 나에게 일종 향수가 됐다. 나는 질감이 부드럽고 색상이 선명한 꽃무늬로 된 이불을 선호한다. 이불에는 한 가정의 안주인이 고집하는 심미 기준, 크게 말해 대를 이어온 일관적인 미가 고스란히 묻어있다. 철에 따라 두께가 다른 이불을 골라 덮고 때때로 시원하게 세탁해 햇볕에 보송보송하게 말리우면 그날 밤 식구들은 상쾌한 기분으로 새로 빤 이불을 덮고 꿈나라에 들어간다. 나의 이런 특별한 이불 사랑은 손자 손녀들에게는 동화처럼 황홀한 꿈의 세계를 심어주었고 남편에게는 건강을 선물해줬다. 이불을 통해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사랑해준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기 그지없다. 나의 이불 사랑은 불타오르는 석양과 함께 붉게 무르익어 간다.

금방 남옹란 작가님의 작품 이불사랑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요. 이불사랑에 딱 맞먹는 노래가 준비돼 있는데요. 바로 이런 사랑과 포근함을 표현한 노래죠. 위로가 되어주는 노래 영탁의 이불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그 사이에 최화자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모두 다 우리 여성클럽의 찐팬 분들이십니다. 방송이 잘 들리나요? 이 한마디에 또 최원무님, 김경희님께서 방송이 잘 들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방송이 들린다니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입니다.

아마 새 것을 바꾸는 의미는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남은 시간에는 또 노래를 들으면서 신나는 시간 저와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넉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내게 맞는 책입니다. 내게 맞는 책을 만났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책 속에서 얻는 에너지는 아마도 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책을 고르는 것도 고도의 훈련이죠. 책 한 권을 잘 만나면 그것이 인생의 책이 되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더불어 책 속의 글들로 치유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네, 책 속의 글들은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내게 다가와 내 것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책으로 독서의 매력에 빠져보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글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좋은 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오늘은 비례화님의 수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지.

요즘은 정말 눈 한번 감았다 뜨면 주변이 새롭게 변한다. 여기저기 뜯어고치고 새롭게 장식하고 그 때문에 출행의 불편을 느낄 때가 많기는 하지만 괜찮다. 건설의 과정이니까. 그런데 얼마 전 멘탈 붕괴를 겪었다. 아니, 아침까지 흐느적거리며 멋스럽게 늘어졌던 우리 동네 가로수들이 퇴근할 때 보니 중동이 몽텅 잘려나간 것이 아닌가. 지난 세기 90년대에 심어놓은 애송이 가로수들은 20년 세월을 거쳐 어느새 아름드리로 자라나 우리 동네만의 독특한 풍경을 이뤘다. 길 양편에서 로면적으로 향해 희우듬하게 자란 가로수들은 무성해지며 텃날 같은 모양새를 이뤘고 여름이 되면 나가운 햇볕을 막아 아름다운 그늘을 만들었다. 무성한 잎 사이를 뚫고 내리비치는 햇빛은 바람결에 흔들거리는 잎과 더불어 길바닥에 아름다운 무늬를 그리며 춤을 췄다. 그래서 진로구로 뒤덮인 터널 같은 그 길을 지날 때면 늘 기분이 정화되곤 했다.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 참나무 길이나 일본 기다큐시의 기와치 후지엔에는 비하지던 못해도 오래된 것이라곤 거의 보기 힘든 요즘에는 그나마 콘크리트 도심 속 정말 보기 드문 녹색 지대였는데 하루 밤새에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다니. 강풍이 불거나 큰 눈이 내리면 나뭇가지가 부러질 위험이 있어서 잘랐다는 해명을 듣고서야 입을 꼭 다물긴 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가로수로 적합한 앙바트만 나무를 심을 것이지. 이외에도 아름다움이나 디자인, 오래된 전통이나 무드 따위는 아예 무시하고 기본 기능에만 집중한 일들이 비일비재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다. 번역가 림소화의 수필 이방인에는 이런 일화가 등장한다.

어느 날 아침 깨어나 보니 동생이 뜨락 한켠에 붉은 벽돌에 모승하게 피어난 이끼와 담벼락을 타고 올라간 나팔꽃에 제초제를 뿌려놓았길래 그 영문을 물었더니 먹지도 못하는 이끼와 나팔꽃을 해선 뭘 하겠는가 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끼와 나팔꽃의 아름다움을 깨쳐주기 위해 그는 책장까지 번져가며 한 시간가량 흥분에 차 연설을 했지만 며칠 뒤 동생은 끝내 삽으로 누렇게 죽어버린 이끼와 나팔꽃을 쳐내버렸다. 말문이 막혀버린 김소화가 더 이상 뭐라고 말하리 하고 장탄식을 했다는 이야기다. 같은 값이면 다 홍치마라는 말과 반대로 짐하면 된다라는 식이다.

일본의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일행 중 어떤 사람이 어디를 구경하든 쩍 가면 고향의 관광지와 비교하면서 고향의 것은 건물이 얼마나 큰데 여긴 너무 작다. 고향의 건물들은 일매지게 한 줄로 서 있는데 여긴 들쑥날쑥하다는 둥. 그저 스케일만 비교하기에 흥이 싹 깨져버렸다. 당신에게는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결여됐어요 하고 그의 귀에다 확성기를 대고 일깨워주고 싶은 충동까지 잃었다.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은 일찍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아름다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봄에 땅을 뚫고 나온 민들레도, 나뭇가지에 앉아 우짖는 수수한 참새도, 무심코 흘러가는 구름도, 아주 오래전 할아버지가 나무를 깎아서 만든 투박한 쪼끌상도, 잔잔히 살펴보면 아름다움은 존재한다.

생활 수준의 제고와 더불어 우리는 기본 기능에 만족하던 대로부터 점차 질과 디자인을 따지게 됐다. 앞으로는 디자인이 미래 가치라고 한다. 아름다움을 보는 눈, 안목이 없다고 해서 불편함을 겪지는 않을 테지만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더 질높고 정교한 삶을 누린다는 점은 확실하다. 어떤 것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풍경, 세련된 디자인 앞에서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은 되게 비슷할 것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던 옛날에도 우리 선조들은 옷을 하얗게 빨아입었고 꽃을 꺾어 머리에 꽂아보는 정취를 누리곤 했다. 요즘 세상은 문맹이 무서운 게 아니라 미맹이 무섭다. 어떤 사물에 대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며 기본 기능만 제대로 돌아가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미맹으로 연락하게 한다고 한다. 사물의 가치는 고유의 기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설사 기본 기능을 상실했다 쳐도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거나 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다거나 혹은 사람을 매료시키는 어떤 아우라를 뿜고 있다면 여전히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본다. 안목을 타고난 사람은 마음속에 세 번째 눈이 있어 그런 것들을 영케 잘 가려보고 높이 산다. 물론 미에는 기준이 없고 사람마다 안목이 달라 백화만발의 풍경을 이루어내지만 말이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잠시 후에 계속해서 리련아님의 글 같은 값이면 다홍 심하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려나님의 수필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서 거슬러 올라가서 일찍 중국의 미는 세계적으로도 널리 전파되고 추구됐다. 동양 나라에 심오한 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 서양에서도 한때는 중국식 가구를 선호했다. 피카소는 일찍 재백석의 수목화를 모사하면서 중국에서 태어났더라면 화가가 아니라 서화가가 됐을 거라고 한탄한 적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솔직히 우리는 갤러리를 참관해도 이것이 저것 같고 저것이 이것 같아서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우리는 작품에 대한 이해는 물론 그것을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참이나 서툴다. 그동안 우리는 기본 욕구에 충실했고 기본 기능에만 집중하면서 미학에 대한 연구가 적었고 미학이 발달할 수 있는 여유가 적었다. 우리 교육에서도 미술은 뒤로 밀려나서 고급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주요 과목에 시간을 내주기 일쑤였다. 미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자기 주장이 확실한 패션보다는 요즘 뭐가 유행한다 싶으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현상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다. 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면 틀림없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안목은 애초에 타고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안목을 타고나지 못했다면 적어도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예술 소양, 정서 함양, 감수성과 창의력을 제고하려는 시도는 해야 한다. 안목은 키울 수 있다. 박물관의 큐레이터가 처음에는 몸이 건조하고 따분해서 그만둘 생각을 하다가 어쩌구려 34년을 일한 뒤에는 서서히 살아난 자신의 안목을 두고 책까지 써낸 사례가 있다. 그는 책에서 우리는 누구나 아름다운 것을 찾고 아름답게 살기를 바란다. 밑쪽 안목은 감식 안을 가진 소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라는 점을 피력한다.

이학과 장세영은 일직 인생에는 네 가지 경지가 있다. 욕구의 경지, 지식력의 경지, 도덕적 경지, 심미의 경지. 그중 가장 높은 것이 심미의 경지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심미 능력이 없다면 생활은 따분하고 메마를 것이다. 아름다움을 볼 줄 알고 향수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이 즐겁다. 그것은 절대 돈으로 두고 사는 사치스러움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어찌어찌하여 사회적 지위는 높아졌지만 미적 감각의 교류로 인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를 한다거나 채통을 잃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원인을 어려서부터 가정이나 학습 환경에 미욕, 덕욕 교육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꼬집기도 한다.

일찍 남경의 천년 역사를 가진 문화재인 륙조 운물예터가 지워지고 거기에 서양 조각상을 세워서 의론이 분분했던 적이 있다. 일반 사람이 미맹이라면 그냥 예술을 모른다는 데서 거치겠지만 어떤 결책을 내리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미맹이라면 예술을 말살할 수도 있으니 무서운 일이 아닌가. 실용주의라는 미명하에 아름다움을 말살하는 폭행이 더 이상 행해지지 않도록 미맹 퇴치 사업이 하루빨리 진척되기를 바랄 뿐이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슬이님의 방송으로 약은 약사에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한입안에서 열 달을 함께 살았던 못토개가 없어졌다. 기나긴 구강 시력 끝에 입천장과 잇몸에 박았던 못이 사명을 완성했다. 구강벽을 긁을 때는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언제 빼버리나 일각이 삼초였는데 후에 적응을 하고 나니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공존해왔다. 연약한 피부에 뛰어난 적응력을 놀랍게 확인했다. 못을 박을 때 마취를 했으니 뺄 때도 그에 못지않은 고통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는데 별 동정 없이 제거했다. 혀로 핥으면 뾰족한 것이 닿이며 계속 존재감을 과시했었는데 정작 없어지고 나니 약간 이상하다.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더니 그 사이에 함께했던 새로운 구강 식구도 밉든 곱든 계속 같이 가는 줄로 착각했었나 보다. 이제 못을 뽑으면 그 자리는 언제 메워지며 통증은 언제까지 가나 궁금하기도 했었다. 의사한테 물어보면 되는 일인데 미리 알고 있는 것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별것도 아니었다. 노련한 간호사들은 주사를 넣을 때 환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면서 손가락으로 찌르는 척하다가 순식간에 완성한다. 그런 상황이었다. 프로는 프로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치과 의사들은 일말의 가능성이 있어도 웬만하면 이를 뽑지 말라고 한다. 그런 원칙하에서 교정에 들어가다 보니 기나긴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됐다. 아예 뽑아버리고 한 번에 시름 놓았을 걸 그랬다고 약간 후회도 했었지만 한 달 두 달 넘겼더니 생생한 치아 하나를 통째로 보존했다. 노력과 견뎌온 시간은 헛됨이 없이 성실하게 주인한테 보답했다. 하루 세 때를 먹는 필수 경로인 구강의 치료는 병원에 갈 때마다 신경 쓰이는 일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침 이른 시간으로 예약을 잡는다. 전날 저녁과 이튿날 아침에 양치를 한 뒤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면 그래도 다소 시름이 놓인다. 치과 의자에 누워서 입을 벌리는 순간 입안에 뭐가 있을까 봐 밤마다 걱정이다. 환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의사가 말은 하지 않지만 환자 또한 의사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하는 의무감이라는 게 있다. 구강 치료는 인내력의 연속이었다. 보름씩 휴가를 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작업이 아니거니와 하루 8시간을 지속해서 속도를 내는 치료도 아니다. 어떤 주기는 석 달을 걸려야 한다. 석 달 동안 음식은 어떻게 씹어 먹냐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게 왜 어릴 때부터 구강 청결과 보호를 잘 하지 이제야 와서 이 고생을 하냐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만든다. 그런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더니 어떻게 오물거리든 간에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는 일은 없었다. 참고로 쉽지 않고도 넘길 수 있는 맥주가 전례 없이 고마운 식이었다. 아무래도 치과다 보니 젊은이들보다는 중노년이 많이 찾는다. 자식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오는 노인분들도 보인다. 그렇게 되면 간호사와 의사들이 자식 역할까지 겸해야 한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못한 노인들의 예약도 의사가 다 가르쳐줘야 하고 번호표를 뽑고 나중에 결제를 할 때도 간호사가 거들어야 한다. 귀가 잘 들리지 않으니 언성을 높여야 하는데 그게 또 옆 사람이 보기에는 친절하지 못한 것 같은 오해도 낳는다. 환자야 몇 번만 오면 되고 언젠가는 치료가 끝나겠지만 병원은 1년 365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니 의술도 의술이거니와 여러 경우를 인내해야 하는 마음의 수련도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적하면 민원을 제기하고 상사를 찾아 신고한다며 권익을 주장하는 환자도 만난다. 걸핏하면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고 따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 중에 하나다. 시대가 어느 땐데 환자한테 불친절한 의사나 간호사가 어디 있겠냐마는 그 판단의 기준은 환자의 나름이다. 원래 신고라는 게 병원뿐 아니라 어떤 직종에서든 시끄러운 일이다. 나중에 모고로 밝혀지더라도 영 개운하지 못한 게 소송이다. 급하면 누르는 게 120이고 찾는 게 병원이면서도 의환 모순은 그치지 않고 있다. 쉽게 말하면 사람마다 다 자기 가족의 병이 급하고 본인의 아픔이 최고의 고통이다. 의사로서는 수많은 환자를 접촉하면서 냉철한 판단에 따라서 침착하게 움직이지만 환자 혹은 가족
가족으로서는 그게 차가움으로 보이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오히려 의사가 환자보다 더 놀라고 갈팡질팡하면 그게 더 문제인데도 말이다. 믿음이 없으면 의심만 커간다.

네, 구슬림님의 방송으로 보내드린 약은 약사에게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좋은 글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힐링이 되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듀오가 있다면 뭘까요? 세계적인 자기치유 전문가 루이스 헤이의 긍정 수업 중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진실로 치유되려면 몸과 마음, 영혼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일 질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고 그 병을 애워싸고 있는 감정적, 정신적 문제를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재차 병을 앓을 것이 분명해요.

네, 병을 다시 얻는 이유는 많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병의 뿌리를 뽑지 못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정적, 정신적, 정서적 치유를 제대로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육체적, 물질적 차원의 국한에서는 안 됩니다. 한번 망가지고 훼손된 신체적 고통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상처받은 마음속 슬픔과 아픔을 동시에 어루만지며 보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신뢰 협력 상생을 주제로 제10회 중국 러시아 방담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중로 지방 간 협력 심화가 이번 방담회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중로 방담회 기간 개최된 제6회 중로 지방 협력 포럼에는 양국 정부 및 기업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 차원의 실질적 협력 추진에 힘을 모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로 무역 협력은 강한 회복력과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 간 협력도 꾸준히 심화돼 남북 연계, 동서 상호 보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방위 다 차원의 지방 협력 체계가 갖춰졌으며 지방 간 협력은 중로 무역 협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2년 중국 흑하시 주해시와 러시아 블라고베 셴시크시, 니즈니 노보고르드시, 유즈누 사할린스크시가 양국 5개 도시 협력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흑하시는 러시아 아무르주 블라고베 셴시크시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방담회 기간 개최된 용강투자 양국 5개 도시 흑하무역협력 홍보교류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경 간 산업, 가공무역 등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정밀한 연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중로 방담회 흑하 전시구역은 중로 쌍둥이 도시의 강점을 강조하며 도로, 삭도, 수운, 관로가 집결된 국경통상구 도시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거점, 지위와 무역 성과를 선보였습니다. 중국 흑룡강 자유무역시험구 흑하분구관리위원회 왕건 상무부 주임은 2019년 승인받은 이후 흑하분구는 이미 중로 국경 간 협력의 핵심 창구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유럽아시아국 마치 부국장은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산업이 상호 보완적이라며 중로 무역협력의 선도지역이자 시범지역일 뿐만 아니라 양방향 으로 힘을 주고 상생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중로 방담회에는 국내 성, 직할시, 자치구, 전시구역이 마련돼 동서남북 각지의 성이 참가했으며 중국 남방 지역의 대러시아 협력 열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룽기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부대표는 올해가 중국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라며 중국은 지속적으로 고수준 대외 개방을 추진해 러시아 기업과 중국 거대 시장의 기회를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전 시트립 여행이 발표한 문화관광 데이터에 따르면 동북도시축구리그 경기 개최지 중 하나인 할빈은 독특한 유럽풍 분위기, 탄탄한 인문적 토대와 완벽한 경기 부대 시설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로 꼽혔습니다. 5월 19일 기준 할빈 관련 문화관광 상품 검색량은 전월 대비 128% 급증했습니다. 또한 경기 전후 할빈 태평국제공항 도착 항공권 예약 열기가 전월 대비 43% 이상 상승했으며 주요 출발지는 북경 상해, 광주, 성도, 청도입니다. 숙박시장 예약도 활발해 전체 호텔 예약 열기가 전월 대비 46% 상승했고 특히 아성구와 도심 핵심 상권의 호텔 예약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경기 전날과 당일에는 아성구 문화체육센터 주변 3km 이내 여러 호텔은 인기 객실 예약이 꽉 차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기 관람 외에도 많은 축구 팬들이 하루의 시간을 내어 지역 소규모 여행을 즐기면서 할빈의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북 호랑이 공원, 할빈 극지 공원, 주황대가, 태양도 풍경구,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 거리 등 인기 명소와 거리의 검색량 및 예약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수의 관광객은 경기 관람 플러스 명소 방문 일정을 미리 계획해 축구의 열기를 느끼는 동시에 할빈의 독특한 매력을 몸소 체험하고 구어바우로, 마디얼 아이스크림 등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며 진정한 동북 지역의 생활 정취를 만끽하게 됩니다. 할빈은 경기의 인기를 활용해 문화관광 자원을 더욱 통합하고 스포츠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모델을 심화시켜 경기로 유입된 방문객을 지속적인 관광 소비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최근 할빈과 조원을 잇는 고속도로 스마트화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검수를 통과했습니다. 할빈 조원 스마트 고속도로는 우리성 최초의 스마트화 고속도로로 총 길이는 119.779km이며 량방향 4차선 시속 120km로 설계됐습니다. 스마트화 프로젝트 공사는 지난해 착공됐으며 종합감지, 스마트화 서비스 등 5대 핵심 시설 구축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리성의 한랭기후 특성에 맞춰 고화질 영상, 기상관측소 등으로 구성된 전 로선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전 구간, 전 기상 조건에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현했습니다. 또한 전자요금 징수 플러스 로봇카드 발권 및 수금 플러스 모바일 결제 방식을 도입해 수금소의 무인화를 실현했으며 성급 스마트 관리 통제 플랫폼과 연동해 지능형 순찰 점검, 비상 상황 대응 및 유지 관리 통합 관리를 실현했습니다. 요즘 우리 성의 여러 관광 명소들이 야간 경관을 새롭게 단장시켜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올짤 연휴가 지난 후 전성 여러 곳에서 밤을 밝히는 작업을 진행하며 야간 체험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감남현 인민공원은 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산책로와 나무 그림자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세계를 연출하는가 하면 춤추는 음악 분수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시각의 향연을 선사합니다. 철여시 소하공원 신열교는 울긋불긋 조명기가 다리 윤곽을 이루는 가운데 흐르는 물이 마치 화려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데 신비로운 경관을 연출하고 무원시 동극각은 눈부신 불빛이 산자락을 물들이며 번쩍이는 누각이 인간 세상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올여름 관광지는 기반 시설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핫플레이스를 여러 곳 새롭게 추가했으며 조명쇼 상영 시간도 계절에 맞춰 최적화했습니다. 기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여름철 피서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편리하고 시원한 장점으로 인해 도시 주변의 캠핑장이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름을 나는 최고의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림 속에 자리한 군왕산 캠핑장의 평균 기온은 도심보다 3에서 5도 낮습니다. 텐트, 통나무집, 과학기술 감각이 넘치는 우주선까지 다양한 시설을 통해 자연 속에 온전히 녹아드는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군왕산의 캠핑은 참신함이 산림 속에 숨겨져 있다면 할빈 신구 화지어 양식국의 독특함은 바로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20여 미터 깊이 있는 협곡 지역은 자연지형을 활용해 자연적으로 온도를 낮춰 관광객들이 휴식과 식사를 하면서 시원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이곳 관광지는 전통 정자보다 차광 효과가 훨씬 뛰어난 중국식 정원 여러 채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6월부터는 가요제, 캠핑 페스티벌, 다노 페스티벌 등이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전성 각지에서는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독특한 캠핑 플러스 모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무원시의 폐각 모래톱 캠핑장은 젊은 관광객을 중심으로 웨딩 사진 촬영, 일몰 경관 감상, 텐트 캠핑 등 특색 공간을 마련했으며 야간 조명쇼와 별빛 캠핑 등 새로운 이벤트도 추가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행리 어머니는 담뱃불에 비친 궁선이의 백지 같은 흉물스러운 얼굴을 보고 저도 모르게 소름이 쑥 끼쳤다.
1: 왜 웃는 거야?
2: 아, 총명한 사람이 지금은 세살난 내처럼 어리석은 게 웃었다. 내 물어보지. 왕장쇠는 뭐 타러 갔어?
1: 행리 고모네 집에 물건을 가져놨어.
2: 오래비 속에 뭐가 들었어?
1: 그건...
2: 매국 너에게 보내는 비밀 편지야.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아? 왕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서방지라는 여자는 생매상이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 그래, 왕간지가 바본 줄 알아? 왜 너희들을 용서해줬겠어? 곰곰이 생각해봐. 그가 마음 좋은 사람이 되냐?
0: 이 몇 마디 말은 뾰족한 화살마냥 행리 어머니의 가슴을 뚫었다. 금시에 온몸이 나른해졌다. 몸에 걸쳤던 저고리가 봉당에 떨어졌다. 그는 맥없이 구두에 놓인 작은 걸상에 풀썩 주저앉으며 몸을 무겁게 옷장에 기대었다. 옷장을 채운 큰 구리 사물쇠가 그의 잔등에 콱 베겼으나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눈에 불꽃이 튕기고 눈물이 오렸다. 궁선이는 그것을 보자 너무나도 기뻐서 담배를 내 동댕이 치고 다가와서 행리 어머니를 끌어안으려고 했다.
2: 왕간지가 무서운 줄 이제 알았지. 나는 진심이야.
0: 행리 어머니는 반항할 힘이 더는 없었다. 그의 마음은 헝클어진 상금불 마냥 얼기설기 뒤엉켜버렸다. 바보같이 왕간지 꼬임수에 넘어간 자기가 후회되고 저수스러웠다. 죽으면 깨끗이 죽을 것이지. 하지만 누가 자기 보고 목숨을 아껴 매국노의 죄명을 쓰라고 하였는가. 그는 이때야 비로소 매국노의 죄명이 그 얼마나 무서운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왕간지는 바로 이 때문에 자기와 장쇠를 용서해 준 것이었다. 그는 그들이 한없이 미웠다. 그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었다. 이놈이 자기를 유린하게 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자기 몸으로 뻗치는 손을 획 뿌리쳤다.
2: 좋다. 좋아. 두고 봐라. 내 이제 민병들한테 보고해서 너희들 매국 너머리를 잡아치우지 않나. 왕유일이 어떻게 죽는가를 봤겠지.
0: 그는 밖으로 나가는 척했다. 생사는 바로 이 고비에 걸렸구나. 조금만 주저해도 생명선은 끊어진다. 그러면 왕장쇠와 자기 그리고 행리까지 몽땅 끝장 보지 않는가. 아, 무서워. 왕유일 놈과 같이 되다니. 아니, 안 된다. 장쇠를 위해서, 행리를 위해서 그는 자기를 돌볼 수 없었다. 그는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기운 한 점 없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놈의 팔을 끌어당기고 젖먹던 힘을 다 내어 이빨 사이로 말을 짜내었다.
1: 이봐 여동생! 이봐 여동생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밀게요!
0: 그는 음탕하게 웃었다.
2: 그래야지! 아수머니가 날 마음속에 두면야 내가 어떻게 아수머니가 잘못되는 걸 보고만 있겠어. 어?

0: 농들이 온다는 소식은 날로 흉흉하게 전해왔다. 깨진 징을 두드리는 듯한 비행기 소리도 이따금 공중에서 웅웅거렸다. 올해 겨울은 유달리 추웠다. 두자 두께나 내린 눈에 아침에는 문도 잘 열리지 않는다. 하늘에는 검은 구름장들이 기와 지붕처럼 덮여 있었다. 하늘은 땅과 하늘 사이의 공간을 아예 메워버리려는지 한방눈을 끊임없이 쏟아부었다. 두터운 이불을 덮어쓴 상과들이 새하얀 빛을 번쩍거려 포근하 아름다웠다. 간부들은 외놈들이 닥치는 대로 죽이고 불을 놓으니 물건을 잘 숨기고 산으로 피할 준비를 갖추라고 말하였으나 사람들은 처음엔 이 추운 날씨에 산에 가면 애들이 얼어 죽지 않겠는가고 귀찮아하며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간부들이 크고 작은 회의를 거듭 소집하여 입이 닳도록 설복하고 열성자들과 민병들이 앞장에 나서자 대다수 사람들은 생각을 돌려 량식을 감추고 산으로 피할 준비를 다그쳤다. 어머니 집 사랑방에서는 간부들이 가득 모여 회의를 열고 있었다. 집안은 연기가 뽀얗게 찼다. 수연이와 란자는 매운 연기에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눈물만 흘렸다. 수연이가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창문 한쪽을 활 열어놓자 서북풍이 휙 불어들어왔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나서야 목안이 시원해지는 감을 느꼈다. 구에서 방금 돌아온 구농민 구국회 회장 강영천은 여러 부문의 형편을 물어보고 있었는데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가로저으며 자기의 의견을 내놓고 다시 사람들과 의논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인 사업 토의가 끝나자 그는 왕간지의 문제를 꺼냈다.
1: 겉으로 보기에 그가 매우 개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개명 신사들이 항일의 길에 나서는 것을 환영합니다. 상급에서는 인테리어들은 사리에 밝고 절개도 있으므로 그들과 잘 단결하여 항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병량을 단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매국노가 아닌 사람이라면 마땅히 모두 묶어세워 외놈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단결도 해야 하지만 투쟁도 해야 합니다. 왕간지는 몇 년이나 외지에 나가 있으면서 말로는 교편을 잡았다고 하지만 진짠지 가짠지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형은 처단됐고 왕족과 왕료수는 지금도 괴뢰군에 있으니 그가 무슨 심보를 품고 있는지 아직은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바싹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덕성노모, 동무가 그 집에 다시 가보시오. 물건을 숨기는데 손이 딸리면 좀 도와줘야겠습니다.
2: 그저께 그 집에 가보았는데 왕간지는 자기가 땅굴을 파고 물건을 다 감췄다고 하더군요.
0: 독성이가 대답했다.
1: 꼭 떠나기를 원치 않은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강박할 수는 없습니다. 수연동문의 넷째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놓고 보아도 비록 마음은 어질지만 생각이 돌지 않으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피를 보지 않고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3: 강동지, 제 생각엔 어머니를 보내어 다시 권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진 어머니한테 노염을 품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잘 사죄하고 설복한다면 들을 수도 있어요.
0: 수연이는 간절하게 말하였다. 그는 여지껏 강영천을 강동무라고 부르지 않았었다. 그 자신도 어째서인지 몰랐다.
1: 옳소. 그것도 훌륭한 방법이요. 이 로인을 돌려세우면 다른 일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0: 수연이의 의견을 지지하던 강영천은 걱정스레 물었다.
1: 어머니가 가자고 하실까?
4: 아이 참, 아주머니는 마음이 너그러워서 이야기만 하면 꼭 가요.
0: 난자가 확신 있게 대답하였다. 모두들 이 방법을 써볼 만하다고 하였다. 뒤이어 그들은 민병들이 어떻게 군중들을 오마하여 피신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토론하였다. 강영천은 끝으로 제삼 당부하였다.
1: 이만합시다. 모두들 자기의 분공을 수행합시다. 요 며칠은 보초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나는 지성님이 어떤지 보러 가겠습니다.
0: 강영천은 좁은 골목을 벗어나 큰 길에 나섰다. 그는 습관적으로 주위를 휘둘러 보았다. 조용한 거리에는 행인들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지나갔다 하여도 발자국은 인차 눈에 묻혀버린다. 사방 길 어귀마다 눈사람같이 된 민병들이 총을 메고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들은 몸에 쌓이는 눈을 털려고도 하지 않았다. 떨어뜨리면 오히려 눈이 내리는 족족 녹아버리므로 몸에 쌓이는 대로 내버려 두는 편이 더 나았던 것이다. 이때 동구 밖으로부터 웬 사람이 걸어왔다. 그 사람은 민병 앞에서 잠깐 멈춰섰다가 다시 발걸음을 앞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강영천은 호기심이 나서 그 사람이 다가올 때까지 서서 기다렸다. 점차 흰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륜곽이 눈에 안겨왔다. 자기에게 주의를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고개를 숙인 채 그 사람은 걸음만 다그쳤다. 강영천은 앞에 가까이 온 그가 왕간지의 모순꾼인 것을 알아보았다.
1: 아니, 장수 아저씨가 아니, 어디를 갔댔소?
5: 자네였구만.
0: 왕장쇠는 얼굴에 약간 놀라는 기색을 띠더니 인차 웃으며 대답하였다.
5: 정말 좋은데, 조인집 심부름을 갔다가 오는 길이네.
0: 왕장쇠는 남쪽으로 꼬꼬들었다. 강영천은 그의 뒷모습이 눈 속에 흐리마리하게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치즈집으로 향했다. 치즈의 집은 큰 길 북쪽에 꼬불꼬불한 골목 안에 있었다. 이 길을 잘 아는 강영천은 인차 그의 집 문어귀에 이르렀다. 가냘프게 생긴 치즈 아내가 문을 열고 내다보더니 반색하였다.
6: 에고, 참 오래간만이군요. 요 며칠은 텅 보이지 않더니만 어서 들어오세요.
0: 그는 채껏 방비를 들고 강영천의 몸에 쌓인 눈을 털어주었다.
5: 누구요?
0: 치즈가 물었다.
6: 강동지예요.
5: 빨리 그들 위해 올라오.
0: 치즈는 몸을 일으키며 자리를 내주었다.
1: 어서 눕소. 나 여기 앉으면 되지 않소?
0: 강영천은 급히 그를 눌러 눕히며 구들가에 걸터앉았다. 방 안은 매우 비좁았다. 두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구들에는 여기저기 천으로 기운 헌 삿자리가 깔려 있었다. 치즈는 벽 쪽으로 누워 있었고 그 곁에 물레가 놓여 있었다. 강영천이 오기 전에 치즈 안에는 실을 뽑고 있은 모양이었다.
1: 좀 낫소?
0: 강영천은 치즈를 향해 걱정스레 물었다.
6: 그저 그래요. 또 골맞어요. 어젯밤에는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한걸요.
0: 치즈 아내는 상처가 자기 몸이라도 있는 듯이 한숨을 몰아쉬며 괴로워하였다.
5: 아무렇지 않소. 날이 차니까 좀 더질 뿐이지.
0: 치즈는 말머리를 돌려 은근하게 물었다.
5: 강동모, 사업은 버치됐소? 형편이 어떻소?
1: 다 버치했소. 사태가 매우 위급하기는 하오만 동무는 걱정 말고 상처나 치료.
0: 강영천은 위안하며 그의 곁으로 다가앉았다.
1: 자, 상처를 좀 보기요.
5: 그만두어. 보기 끔찍하오.
1: 하차, 내가 뭘 거리랬어. 자, 아주머니 도와주시오.
0: 강영천은 치즈 아내와 같이 이불을 제꼈다. 치즈의 넓적다리 위에는 빵처럼 부어오른 사발만한 것이 있었다. 상처를 동여맨 하얀 헝겊 가장자리로 진물이 흘러나왔다. 강영찬은 손으로 지근지근 눌러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1: 아휴, 굉장히 부었구만. 고에서도 약을 먹고 했어. 나는 연락원에게 꼭 부대를 찾아가서 얻어오라고 당부해 놓았어.
5: 그만두어. 남들까지 고생시키면서.
0: 이불을 덮은 뒤 치즈는 송구해하며 한마디 하더니 범민에 쌓여 말을 이었다.
5: 이거 참.

0: 누구도 몰라요. 독강이와 수자가 밤에 나를 거두러 팠답니다.
1: 그는 강영천의 귀천에 대고 서건서건 동굴 자리를 알려주고 나서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0: 때가 오면 제가 없고 굴러가겠어요. 이 추운 날에 따라다니지도 못하겠는데.
1: 강영천은 그들 부부를 바라보며 감동을 금치 못했다. 그들 부부의 외모는 전혀 같지 않았다. 치즈는 귀꼬리 장대한 사나이다. 다닥다닥 얽은 둥그스름한 얼굴에 갈색 눈기에는 깊은 주름이 촘촘히 패였다. 이와 반대로 그의 아내는 최소하고도 여유였다. 누렇게 메마른 얼굴은 마치 앓고 있는 듯 하였으나 실은 어릴 때 영양이 부족했던 탓이었다. 남편보다 대여섯 살 아래인 그는 재작년에 아버지를 따라 레양에서 이 산골까지 피난 왔다가 마을 사람들이 33살 나도록 아직 장가 못 간 치즈와 말을 붙여줘서 그와 결혼하게 되었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1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2: ...北京时间13点整。
3: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4: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창함으로 화려함으로 풋풋함으로 우리에게 설렘을 선사했던 5월도 이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5월엔 꽃의 만발함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향기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가족들에서 꽃 구경 들놀이에 나서 사랑의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요. 참으로 5월은 가족의 사랑으로 한결 더 푸르러지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한마당에서는 5월의 향연을 되새기며 고향의 아름다움과 가족 사랑을 한결 더 느낄 수 있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노래 고향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를 감상합시다.

누군가 세월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젊음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얼굴에 생기는 주름만큼 마음의 주름, 지혜의 주름도 깊어가는 것입니다. 몸이 늙어갈수록 마음을 더 젊게 사는 것이 세월의 흐름을 이기는 길이 아닐까요? 왕청현 대흥구진 하마탕촌에 사시는 주정자 박복수

준 정금자 세 분은 한마을의 최고 장수로인인 윤봉주 할아버지의 95세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노래 연변산천 쾌지나 칭칭나네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윤봉주 할아버지의 백년 해로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0: 은은한 라일라크 향기와 실록으로 짙어가는 나뭇잎 때문인지 5월에는 가족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화창한 날씨는 가족이 함께 산이나 공원으로 꽃 구경 가기에 제격입니다. 도문시의 신봉숙 씨는 선군을 돌보느라 수고가 많으신 어머니께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생일 선물로 소품 부모 보모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1: 아이고, 손녀, 이 할머니 학교 올 때는 걷기 입고 와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챙겨 못던 게, 얼어 죽을 뻔했다. 오야. 야, 이게 교과서로 또 누구 갔지? 아이고, 애나라 정말. 우리 이제 시간표로. 오늘 이 시간이 없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순돌이. 아이고, 너도 고사이다. 너도 고사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신없이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세상에 쓰레기를 글쎄 돌린다는 게 글쎄 학교 문화까지 가지고 갔제. 글쎄 고양이 무슨 소나 이렇게 야 옥자구나.
1: 어. 야 응? 우리 딸이 온천 표를 가져왔더라.
0: 무슨 거?
1: 우리 수혜랑 민서랑 같이 오랜만에 즐겨보자. 하룻밤만 자면 된다.
0: 아이고 야 내 성군 아이 보고
1: 하루 보람 되지 무슨.
0: 야 여지간에 우리 딸이 영 바쁘다. 아이고 눈꺼뜰 새 없다 눈꺼뜰 새 없어. 자 너네끼리 가라. 응?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골뱅이 들었어. 골뱅이. 아이고 이것도 파스를 붙여야지 파스를. 아이고 옳다 정말. 요거 순에 알려준 대로 붙여보자 좀. 요거 요렇게 넣고 요거 딱 묘준에 해야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듣는가?
2: 빨리 오셔 빨리. 엄마
0: 어?
2: 지금 뭐 한가? 요가를 한가?
0: 야, 무슨 요가는 무슨 요가? 이런 못하는 거
1: 어쩌고
0: 어쩌고. 야, 야, 빨리 입혀라, 입혀. 야, 야, 야.
2: 엄마, 엄마, 좀 다이어트를 하셔.
0: 니나 다이어트.
2: 엄마, 어서셔.
0: 이거 뭐야?
2: 입살 갈기. 엄마 입살 매서 좋아하지? 우리 오늘저녁에 입살 뱅새 해먹을까?
0: 이 고야지 생각아. 야야야 입살 뱅새 하는 게 뭐 그리 수월한가 하니.
2: 이 내 사랑 우리 어머니 솜씨 대단 좋은 거 알지 뭐. 아 배고프다. 야 엄마 밥 주셔.
0: 야 밥만은 좀 제 집에서 먹고 댕기면 아이 되겠니?
2: 야 엄마 우리 신랑님이
0: 우리 장모님이 한 밥이 최고
2: 이랜다.
0: 야 왔으면 제 새끼부터 들받아보는 게 순서 아닐까?
2: 어머나 우리 순돌아 고마웠다. 어구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너는 눈이 났을까? 요렇게 겁니? 아, 엄마, 야를 무슨 옷을 이렇게 많이 입혔습니다.
0: 야, 야, 야. 아, 그래도 든든히 입혀야 된다. 감기 오면 어찌자, 그래.
2: 엄마, 아들은 예, 선선하게 키워냈습니다. 어머나, 여기 뭐야? 엄마, 여기 시토형이 포머리 같은 게 뭐니까, 이게?
0: 오야, 그게. 어째 그렇게 싹 터져?
2: 왜 터졌다고?
0: 아이고, 야. 내 쟤야. 강 기저귀를 바꾸자고 보니까 끝에다 오줌 조금 쌌더라. 그러니까 내 고기를 그래서 가시알 요래 배에 대대고 재벌을 차온 게 어째 그게 싹 터져?
2: 엄마. 기저귀로, 일회용 기저귀로 재벌을 채우면 어찌인가? 그것도 가시알로 배서.
0: 야, 야, 야. 기저귀 값이 지금 얼마나 비싸야 이
2: 아낄 때고 아예 아끼 되지. 엄마 엄마 야 먹을 때 됐지?
0: 옳다. 우유 먹을 시간이 됐다.
2: 야 어째 이리 세게 우는가? 엄마 엄마 야 몸에 바늘이 들어갔지?
0: 무시개라니? 바늘이야.
2: 엄마, 응? 엄마 그게 뭐인다?
0: 오일뱅살이지.
2: 아이 그 집게.
0: 어?
2: 그게? 이 우리 어제자랑에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쓴 집게지?
0: 야, 땀물에다 싹 소독했다.
2: 야, 엄마, 고기 집는 집게로 우유병살이 집으면 어찌가? 우유 전용 집게 사줬대.
0: 야. 찾지 못해 그랬지. 가져놔. 야 어째 이리 우리 아이고 어 순대라 어어어 어어어어
2: 엄마나 우리 순돌이 외할머니 가니까 우리 또 끝내 왔던구나. 아이고, 엄마. 응? 엄마가 저 우리 아를 빠져서 나는 정말 세상 편안한다.
0: 이제
2: 내 엄마한테 욕으로 제출해도 될까? 아이, 별게 아니다. 내게 말한다, 이? 첫째, 우유는 내가 사온 우유만 먹인다. 시장에서 파는 족보 없는 짝퉁 우유는 절대 안 돼. 둘째, 내가 사온 우유라 하더라도 유효기가 반년밖에 안 남았을 경우 무조건 사정 없이 쓰레기통에다 쳐넣는다. 엄마, 우리 이랬까? 이제부터 저 순돌이 우유를 풀 때는 엄마가 내 영상 통화를 하자 말인다. 응? 그러니까 내 시시각각 내 감독하에 우유를 풀라 이 말인다.
0: 무슨 일하고?
2: 시시각각
0: 네 감독하에?
2: 예. 야! 둘이 이미 집에다, 응? CCTV를 안장하래, CCTV를. 애당초 그렇게 재미를 못 믿겠으면 저 새끼를 제못 깨지. 아, 엄마! 오, 내 어떻게 순돌이를 본가? 오, 야, 일요일날 한날 보는 것도 정신 아찔해 나는데, 누나.
0: 이 말하는 짓사를 봐. 너 일요일날에 하루 보는 게 정신 아찔해 나무. 쭉 보는 이 애미는 정신 펄펄 나겠구나. 어쩌면 제 몸 하나 가누기도 바쁜인 나이. 아이고, 정말 이젠 제 먹을 밥도 하기 싫다. 정말 쉬기 싶다, 쉬기 싶어. 아이고.
2: 엄마, 엄마 어디 아픈가? 병원 가야 되세?
0: 아이고, 야, 병원은 무슨 병원은 무슨.
2: 그러니까나, 엄마.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순돌이를 혹시 봐주기 싫어서 이래제.
0: 야, 내 지금 너 알아보기 싫어 그래니? 응? 네 이애미를 믿지 못할까 하는 말이지.
2: 엄마, 내 엄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순돌이만은 과학적으로 키우자는 게지.
0: 옳다. 나는 그 과학 모르니까나. 너 시어마를 데려다가 과학적으로 키워라.
2: 엄마, 우리 시어마이노 돈을 벌어야 우리 돈 대주지.
0: 완전히 부모들은 전의 노예요. 이래서 그저 부모하고 자식지가 되는 짝사라이라 하지. 야, 그리고 내 노루 네 키를 딱 1m 50을 만들자고 키웠겠니? 혼자서 너네 둘을 키우면서 거기다 부스개를 오르내리면서 너네를 먹여 살고자고 얼마나 바빴는지 모른다. 그래다 날 언제 그렇게 그저 영양가를 딱딱 따지며 먹이고 어루 만질 새도 없었지. 그래서 그저 눈인데 다 못한 그저 아쉬움과 그저 미안함 그저 지금 그저 성구를 키우는데 다 뭘 붓고 있는데. 이 이미 속은 누구 알겠니?
3: 어이, 싸위 왔습니다. 아유, 오늘은 무슨 거 마시는 거 했습니까? 어머, 어머, 어머, 어째 저러? 도대체 뭐라 했길래?
2: 아유, 내 뭐라 했는데?
3: 내 당신은 몰라 그래요? 또 뭐라 말했지? 어머니, 사위 왔어.
0: 야, 야, 야.
3: 어머니.
0: 야. 어머니. 날래, 어서 밥 먹어.
3: 저 어머니. 어머니, 사위 할 말 있습니다. 어머니 오세요. 앉으시오. 어머니. 내 솔직히 어머니 딸 김대가 사는 게 이게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0: 뭐라?
3: 아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핸드폰 떡 들고 있으면 잘 때까지 핸드폰 들고 잡니다. 예. 지원이 화장실도 핸드폰 가지고 화장실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 재생은 무슨 취니 그렇게 많은지 오늘은 뭐 베이비마미 모임이요. 내일은 고사 모여. 내일은 청사 모여. 본다. 예. 아이, 어머니. 아이, 솔직히 말해서 그 시간에 저 어머니 휴식시키고 아로 집에 데려가 보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야, 그것은 나 이런 게 좋아가지고 모르고 결혼했대. 야, 난 정말 이래 못 산다, 못 살아. 아이고, 저.
0: 이보 사위, 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3: 예?
0: 우리 집 넷째보다 못한 게 무슨 게요? 이쁘지, 야, 착하지, 우리 집. 거기다 똑똑 같은 아들을 낳아줬지, 야? 그리고 일절에도 더 벌어서 가서이 보태겠다고요? 그 무슨 의사인지 뭐 하는 게지? 다 매술이 무슨 핸드폰을 가지고 너? 그리고 지금 세월에 그렇지, 야? 아이,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야? 인맥이 넓어지고, 또 인맥이 넓어져야 다 하는 일도 잘 됐게 하여, 잘 됐게.
3: 아, 예. 어머니, 그건 맞습니다, 어머니 말이. 근데 이건 내 말하는 거니?
0: 저는 순돌이 보는 걸 해, 그래지, 예? 야? 내 좋아서, 저 성군을 보는데 사이 무슨 얘기구리만 쏘냐? 하기는 글쎄 성군을 보는 게 나 힘들지 뭐. 그랬냐? 그것과 비기지 못하는 즐거움과야 기쁨을 준단 말이야.
3: 어머니, 어머니 순돌이 보는 게 그렇게 즐겁습니까? 하기는 글쎄 뭐 저 제 새끼를 키울 때보다도 손주를 키울 때 더 곱다고
0: 말해. 또 말이죠. 손주란 거는 그저 있제요. 어째 이쁜가? 뭐 때문에 이쁜가? 설명할 게 없이 그저 이쁘지 뭐.
3: 아, 그래서 어머니 우리 순돌이 볼 때면 그저 눈에서 빛이 바짝바짝했구나.
0: 그렇지 그. 야 김대가, 김대가 야야야, 네 이제야 앞으로 알아 키우는데 요구를 이제 다 말해. 내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그리고 이제야 내 정말 네 시키는데 과학적으로 키울 신심이 있다, 신심이. 어? 그래. 야, 쟤네. 엄마! 됐다.
3: 엄마, 이거 봐봐. 결국엔 뭐 딸 패이고 마무스. 짜잔.
2: 와, 이게 어머니 욕심 나던 목걸이 아닌가?
0: 그게 말이다.
2: 좋겠다.
3: 내끼 얻을게.
0: 아유,
3: 어셔.
2: 엄마, 뭐 무슨 부끄러워하게 너. 아들 같은 사위라며. 빨리, 빨리, 빨리.
3: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니야. 자,
2: 와, 엄마, 응? 제각시가 쓴다.
3: 어머니 보이시오.
0: 야야.
3: 야, 고맙습니다. 시집 한번 더 가도 되겠습니다. 어머니.
0: 야.
3: 야, 이렇게 좋은 날에 오 예쁜 목걸이도 걸었다가
0: 야.
3: 사진 한 장 잠깐 남깁시다.
0: 야, 그치? 그게 좋다.
3: 자,
0: 우리 순도.
3: 자, 우리 집 부모와 함께.
0: 야.
3: 부모. 아, 장모님. 자, 우리 장모님과 함께 하나, 둘, 김치.
4: 한국 서울에 살고 있는 홍연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5월 25일은 연길시 공원가도 원교 사회구역에 살고 계시는 김옥분 할머니의 92세 생신이라고 합니다. 홍연 씨는 맞선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아왔지만 두 아들을 키우며 일까지 하느라 외할머니를 찾아뵙지 못한 지 벌써 5년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하여 올해는 외할머니의 건강 장수를 축복하고 외할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려한다면서 노래 손자 사랑 손녀 사랑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김옥분 할머니께서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생신을 잘 보내시고 오래오래 앉으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그 넓은 하늘과 꽃향기 그리고 웃음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5월에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지고 힘이 납니다. 왕청년 라자구진 서하촌에 계시는 권어덕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지만 아직도 아버지가 보고 싶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즐기시던 노래 돌다리를 요청하여 아버지의 깊고 깊은 사랑을 다시 되새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이번 순서에 보내드리니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부쩍 도란도란 흐르는 시원한 시냇가가 그리워나고 있습니다. 푸른 언덕에 태양이 눈부시고 고향의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가족과 함께 들놀이를 다녀온다면 너무나도 낭만적이지 않을까요? 네, 그럼 모든 가정들에서 가족 사랑을 돈독히 하면서 며칠 남지 않은 즐거운 5월을 아름답게 장식해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룽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힘든 일을 시작하면 쉬운 일이 올 것이다. 는 속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먼저 해결하거나 시작하면 결국 그 후에 더 쉬운 일이 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고난과 역경을 먼저 이겨내면 그 뒤에는 편안함이나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인내와 끈기를 강조하며 힘든 과정을 지나면 더 나은 결과가 온다는 인생의 법칙을 알려줍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 처음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잘 견디고 나면 결국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쉬운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어려운 일을 피하고 싶은 유혹에 자주 빠지지만 이 속담은 오히려 힘든 일에 도전함으로써 그 끝에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철호라는 이름의 청년이었고 다른 한 명은 지수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친구였으며 함께 자라며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습니다. 둘은 함께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성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철호는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어려운 일일수록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는 성격이었고 반면 지수는 항상 쉽고 편한 길을 찾으려는 성향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농사가 시작될 예정이었고 그 농사를 맡을 사람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이 농사가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맡는 것이 자신에게 큰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지원했습니다. 반면 지수는 농사가 힘들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일을 찾아 편하게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는 농사가 끝날 때까지 농사일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힘든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편한 일만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농사를 시작하면서 철호는 정말로 힘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에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등의 고된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어지고 몸은 지쳤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이 되자 그는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계속 일을 이어갔습니다. 힘들다고 그만두면 그 뒤로 오는 보상을 얻을 수 없겠지라며 철호는 끊임없이 자신을 독려했습니다. 한편 지수는 철호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일들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씨가 더워지거나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철호에게 농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농사일을 피하고 편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큰 만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사가 끝나가면서 철호는 무사히 작업을 마쳤고 그 끝에서 그는 큰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일들이 끝나고 나니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더 나은 농사 기술을 배우고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제 더 이상 힘든 일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앞으로의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 지수는 평소에 쉽고 편한 길만을 택했지만 결국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저 작은 이익이나 만족에 그쳤습니다. 그는 철호처럼 힘든 일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놓쳤고 결국 그가 얻은 것은 그저 일시적인 편안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선택이 항상 맞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철호는 힘든 일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었고 그에 대한 보상도 따라왔습니다. 반면 지수는 항상 편한 길을 택하다가 결국 더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속담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어려운 일을 미루지 말고 그 일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일을 먼저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결국 더 큰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철호는 농사라는 힘든 일을 먼저 맡고 그 과정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그 끝에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경험과 보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지수는 쉽게 살아가려 했지만 결국 얻을 수 있는 것은 작은 만족에 그쳤고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견디고 나면 결국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가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인내와 끈기의 중요성입니다. 철호는 고된 일을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그 어려움을 견디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새로운 경험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을 해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속에서 배운 것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인내와 끈기는 결국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겪으며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수는 편한 길을 선택하며 일시적인 만족을 추구했지만 결국 그것은 그를 더 큰 어려움으로 몰고 갔습니다. 반면 초로는 힘든 길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그를 성장시키고 더 큰 보상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단기적인 이득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장기적인 성취를 추구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편한 길을 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힘든 일을 시작하면 쉬운 일이 올 것이다 라는 속담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선택들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고 그 일을 먼저 해결해 나간다면 결국 더 큰 보상과 성취가 뒤따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의 선택이 결국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고난을 넘어서는 사람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속담은 우리에게 도전과 성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0: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자가 진단을 스스로 많이 합니다. 자가 진단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자가 진단과 건강 체크리스트 만들기를 주제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나 질병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가 진단을 통해 우리는 특정 질병이나 증상의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 변화, 피로감, 피부 변화 등은 여러 건강 문제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증상을 스스로 인식하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자가 진단의 가장 큰 장점은 조기 예방과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심한 피로감이나 체중 급증과 같은 증상이 지속될 경우 자가 진단을 통해 이를 일찍 발견하고 전문가와 상담함으로써 더 큰 건강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 진단은 건강 문제를 스스로 관리하는 주체적인 태도를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일상적인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를 보다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자가 진단은 제한적인 도구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 진단을 통해 모든 질병을 완벽하게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는 없으며 전문가의 진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자가 진단은 단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자가 진단을 통해 알게 된 정보는 전문가에게 전달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자가 진단은 예방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또한 자가 진단은 건강에 대한 자기 책임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자신이 겪고 있는 증상에 대해 스스로 관심을 갖는다면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려는 의식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건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데도 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러한 자가 진단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자가 진단이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되고 건강 체크리스트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다음 단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가 진단을 통해 우리는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의 개념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건강 체크리스트는 자가 진단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일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체크리스트의 첫 번째 단계는 체크리스트 항목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항목은 체중 변화, 피로감, 수면 질, 식사 습관, 심리적 상태 등 기본적인 건강 지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낀다면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 질이나 식사 습관도 중요한 지표로 불규칙한 수면이나 과식은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상태도 체크리스트에 포함하여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자주 나타나는지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신적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며 신체적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선정한 후에는 주기적으로 기록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변화들을 매일 혹은 주간 단위로 기록하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체중을 측정하고 하루 동안 느낀 피로감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기록을 통해 건강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변화는 주간 점검과 월간 점검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일시적인 변화를 기록한 후 장기적인 패턴을 분석하면 더 정확한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의 체중 변화나 수면 질, 피로감 등을 체크하여 특정 패턴을 발견하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도구의 활용도 체크리스트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에 관한 휴대폰 앱은 체중, 운동량, 수면 패턴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며 이를 통해 건강 상태를 쉽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앱은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건강 체크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정신적 건강 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앱도 많아 사용자에게 종합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면 체크리스트 항목을 더욱 정확하게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어 건강관리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건강 체크리스트는 자가 진단의 보조 도구일 뿐 절대적인 진단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감지된 증상이나 변화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 진단은 초기 단계에서 건강 이상을 발견하는 데 유용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강 체크리스트는 건강관리의 첫 번째 단계로 활용되고 그 후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자가 진단과 건강 체크리스트는 단순히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도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건강 관리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건강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자가 진단의 목표는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입니다. 건강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는 병의 초기 징후를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로감이나 두통, 체중 변화와 같은 증상들이 지속될 경우 이를 무시하지 않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 발견은 질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 체크리스트는 스스로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피로감, 스트레스, 불면증 등의 증상을 기록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자신이 느끼는 건강 상태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증상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일 조금씩 건강 상태를 기록하다 보면 그동안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변화나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체중을 체크하는 습관이 있다면 급격한 체중 변화나 점차적인 증가는 쉽게 눈에 띄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건강관리의 첫걸음으로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 방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자가 진단과 건강 체크리스트는 건강 목표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나 증상을 파악한 후에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체중이 증가했다면 체중을 줄이기 위한 운동 계획을 세우고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다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기 위한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를 체크리스트에 기록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 설정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기록과 점검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자가 진단과 건강 체크리스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도구는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자가 진단은 어디까지나 첫 번째 경고 신호로 작용하는 도구일 뿐 전문가의 진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발견된 이상, 징후는 전문적인 검진을 받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실제 치료와 관리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가 진단을 반복하면서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조절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 진단과 건강 체크리스트는 지속적인 자기 관리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건강은 쉽게 소홀히 여겨질 수 있지만 자가 진단과 건강 체크리스트를 통해 조금씩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증상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 자주 점검하고 기록함으로써 작은 변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자기관리는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이번 주 여러 곳에서 무더위가 시작되며 일부 지역은 40도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네, 이 시기는 날씨가 덥고 땀이 많이 나는 시기인데, 네, 여름철에 이런 세 가지 물을 마실 것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끓인 물. 네, 끓인 후 20에서 25도로 자연 냉각시킨 물은 네, 갈증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장장애와 비만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음료수입니다. 그리고 녹차. 네, 녹차는 발효되지 않은 차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차 중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아서 자주 마시면 심혈관 질환 그리고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혈중 지질 저하, 혈압 강하, 체중 감소,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서 몸에 쉽게 열이 나는데 녹차는 성질이 차가워서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며 열이 많은 사람들이 마시기에 적합합니다. 네, 세 번째 여름철에 마시기 좋은 물은 녹두탕입니다. 네, 녹두탕은 수분을 공급하고 부기를 제거하며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더위를 식혀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제작 방법은 녹두 100g을 냄비에 넣고 물 500ml를 넣어 센 불에 15분간 끓이다가 설탕으로 맛을 내면 더위를 식혀주는 녹두탕이 완성됩니다.

네, 최근 많은 장소에서 전민국가 안전교육일 포스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안전이라는 대사는 일반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마지막이라 생각하. 네, 국가 안전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흔히 군사 장비, 외교적 중재, 반간첩 활동 등을 떠올리며 이런 일들은 전문기관의 직책으로서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국가안전의 내포와 외연은 이미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기술 변혁과 생산생활 방식의 변화에 따라 안전수호가 높아지면서 생태, 네트워크, 인공지능, 데이터 등 분야의 안전이 이미 생활의 구석구석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네, 무심코 클릭한 낯선 링크 하나가 고교 해커의 공격 통로가 될 수 있고, 해외에서 몰래 들어온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동물 표본이 국가 생태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무심코 촬영한 민감한 장면이 국가 비밀을 누설하는 시한 폭탄이 될 수 있고, 소셜 네트워크상의 고임금 겸직 유혹 속에 간첩 활동의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는 결코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며 생생한 경고성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로 인해 실수를 저지르고 큰 잘못을 범해 뒤늦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한층도 논하자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한 그릇은 국가 식량 안전의 뒷받침 덕분이고 한밤중에 마음 놓고 야식을 먹으러 나갈 수 있는 것은 사회 안전이라는 든든한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안전의 대사는 일반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곁에 있으며 일상생활의 매 순간에 항상 존재합니다. 네, 2014년 4월 15일 습금평 정석이는 창조적으로 총체적 국가 안전관을 제기했습니다. 즉 발전과 안전, 국가 안전과 사회 안정, 국내와 국제, 상층과 기층, 전통적 안전과 비전통적 안전을 관통하여 국가 안전의 전면적 포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네, 2015년 7월부터 국가안전법이 반포 실시되어 총체적 국가안전관의 관철 및 실천을 강력히 보장했습니다. 이 법률은 매년 4월 15일을 전면 국가안전교육일로 교정했습니다. 교육일을 설립한 의의는 지식 보급을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실천을 추동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 안전을 수호함에 있어서 누구나 수수방관하거나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지부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결선 A에서 수호자로 일반인도 국가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고 또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좀 더 경각심을 높여 인공지능 사용 시 위험의식을 강화하고 업무 비밀과 데이터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수상한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여행 심리를 버리고 민감한 현상 정보를 함부로 촬영하거나 전파하지 않고 류언 비어를 믿지도 퍼뜨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네, 최근 몇 년간 국가안전선전교육이 심층적으로 전개되면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국가안전의 획득자, 수익자인 동시에 참여자와 공동건설자라는 것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국가안전관의 인도 아래 우리는 일련의 중대한 위험과 도전을 효과적으로 해소했으며 국가안전이 전면적으로 강화되어 두 가지 기적의 체론장을 성공적으로 써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감은 2012년에 87.55%에서 2025년에 98.23%로 상승했으며 국제사회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식량 총 생산량이 2년 연속 1조 4천억 건 수준을 유지하며 중국의 밥그릇이 더욱 든든해졌고 2025년 전국 PM2.5 평균 농도가 립방미터당 28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며 생태 환경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네티즌의 말처럼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밖을 내다보면 세계는 혼란이 끊기지 않고 일부 국가와 지역은 전쟁과 재난 속에 깊이 빠져 백성들이 의지할 곳을 잃고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국은 태산처럼 안정되어 있고 안전은 공기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바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는 데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안전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 모두의 공동한 수호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반인이 자신부터 시작하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국가 안전 수호를 일상 속에 녹여내야만 국가 안전의 금성철벽이 비로소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국태민안의 행복한 삶이 영국이 지속될 수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사천성 성도 대읍편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고진 신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유명한 고진 시리즈 중 41번째는 사천 산기슭의 수상 동네 신장입니다. 신장 고진에 들어서면서 아름다운 청산 녹수가 완연 그림 그 자체이고 산 좋고 물 맑은 그림 속에 옛스러운 동네가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신장은 뒤로 소룡설산을 업고 있어 설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이 신장을 경유하면서 동네에 영기를 가져다 줍니다. 신장의 건물은 대부분 7,800년 전 명청 시기의 건물로 사천의 건축 풍격을 보여줍니다. 유교와 불교, 도교가 모인 이곳은 교통 또한 좋아 예로부터 참하고도유의 역사 문화 명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신장은 목재와 석탄, 엽차, 쌀, 잡곡 등 5대 시장을 형성했고 그 거래량이 천문학적 숫자여서 예로부터 5대 시장으로 불리워 왔습니다. 800년 전에 명조 때 뒤에 산을 업은 물가에 부채 모양의 무태 토를 잡고 물자를 거래하기 시작하면서 이곳에 장터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4,500년 전에 청조에 이르러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신장의 동네 구도는 운물 정자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정가와 태평횡가, 향씨가 등 옛거리와 골목들이 지금까지도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거리 양편에는 이씨주택과 봉림사, 황항루 등 15채 고건물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노각 모양 내 이런 건물들은 대부분 푸른 기와를 얹은 목조 건물인데 거리 쪽 건물은 가게로 사용하고 마당을 사이두고 물가에 위치한 건물은 안채로 합니다. 건물의 기둥과 대들보에는 조각과 그림이 정교하고 화려하며 창틀의 조각은 고풍스러운데 그림과 조각 속의 인물과 경치가 하도 생동해 금방이라도 움직입니다.

움직일 듯 높은 기교를 자랑합니다. 명조 때 건물 천왕궁은 원래 물을 다스리는 공적을 세운 이곳의 관리를 기념하기 위해 지었는데 그 뒤에는 유교와 불교, 도교, 삼교 합일의 정교 건물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천왕궁에는 물을 다스려 천왕으로 된 이빙의 조각과 문수보살상, 보현보살상, 도교의 장삼풍 조각상이 모여져 있는 외 민간에서 이관해원 조상 유패도 모셔져 있습니다. 80여 채 건물 중 주요 건물은 높이 30m의 4층 건물입니다. 건물 정상에 올라서면 천왕궁의 대궐과 누각, 복도, 건물 등이 한눈에 안겨오고 강 건너에는 아름다운 경관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길이 50m의 산채를 파서 40여 개의 불상을 만든 석굴 불자암은 거울 같은 호수를 마주하고 주변에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서서 많은 신도들이 찾아와 향을 피우고 장기적으로 여기서 머물기도 합니다. 불자암은 원래 깎아 지른 듯한 절벽이었는데 물을 다스리고 복을 기원하기 위해 장인들이 이곳에 크고 작은 불단을 파고 불상을 조각해 석굴을 조성했습니다. 어젯날의 석굴에는 푸른 이끼가 자라지만 높은 절벽에 새긴 불상은 여전합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 일부 석굴이 없어지고 지금은 산정의 절과 강가의 일부 석굴만 남아있습니다. 아찔한 절벽이 물가에 솟은 불자암은 산 좋고 물 맑은 계림의 산수처럼 아름답습니다. 심플한 철사교가 불자암과 강 건너 동네를 연결하는데 흔들거리는 다리 위에 서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모종의 스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청산 녹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곳 사람들은 순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집집마다 감나무가 무성해 철이 되면 노란 감이 주렁주렁 달리고 가리면 지붕 위에는 온통 노란 옥수수가 깔려 있습니다. 골목에서는 닭대가 한가하게 벌레를 잡고 강아지가 그 곁에서 꼬리를 흔들거립니다. 순박한 신장은 유구한 전통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음력으로 정월 초닷새부터 보름까지 꽃불놀이와 사자춤, 나무다리 등 다양한 놀이와 행사로 잔치를 베풉니다. 네, 신장에는 목걸이 또한 아주 많습니다.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매운맛의 고기 요리와 바삭바삭한 요리, 부드러우면서도 맛있는 노란떡 등은 신장에서만 있는 음식들입니다.

사천성 성도 대우편에 위치한 신장은 교통이 편리합니다. 성도시의 금사열차역에서 대읍행 버스를 이용해 대읍에 이르고 대읍에서는 신장까지의 교통이 아주 많습니다.

매술가입니다.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전철호 작곡, 박명호의 노래로 자랑 많은 내 고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가야하 맑은 물에는 천둥오리 헤어 논이고 이슴니 넓은 황금볼에 몇 파도가 설레인다네. 해해년년 대풍이라 상모춤이 흥을 돋구고 살기 좋은 고향볼에 통소소리 구성지구나. 에헤루와 좋다 대에루와 좋아 내 고향 배초구 인품 좋은 배초구 내 고향 배초구 자랑하며 노래로 불러보자. 만천성 맑은 물에는 백이선녀 내려왔나 흥겨운 춤판에 물찬제비 너울너울 날아든다네. 산이 좋고 물이 맑아 유람객들 모여오고 인품 좋은 고향볼에 풍악소리 구성지구나. 에헤루와 좋다 대에루와 좋아 내 고향 배초구 인품 좋은 배초구 내 고향 배초구 자랑하며 노래로 불러보자. 내 고향 배초구 자랑하며 노래로 불러보자.

0: 작곡 박명호의 노래 자랑많은 내 고향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15차 5개년 계획 원년 출발을 주제로 한 흥룡강성 주제 뉴스 브리핑이 일전 할빈에서 개최됐습니다. 량혜령 성의 부서기 겸 성장이 주제 발표를 통해 흥룡강성 제15차 5개년 계획 요강 관련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량혜령 성장은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이 우리 성의 위상을 되찾고 새로운 성과를 내는 핵심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당부를 명심하고 당 중앙의 신시대 동북 전방위 지능 전략 배치를 전면 리행해 국가 제15차 5개년 발전 청사진을 우리 성의 실행 계획과 임무서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실속 있고 꾸준한 업무 추진을 통해 고품질 지능 발전을 가속화하고 현대화 강성을 건설하며 실적을 통해 두 가지 확립을 확고부동하게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실히 리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량혜령 성장은 요강 편성 과정에서 국가 발전 대국면 속 전략적 지위를 확실히 파악하고 과거를 잊고 미래를 여는 역사적 위상을 확실히 파악하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근본 가치 방향을 확실히 파악하는 세 가지 원칙을 견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가 5대 안보 수호라는 중대한 정치적 책임을 짊어지고 세계 기지, 한계 보호벽, 한계 고지를 튼튼히 건설해 국가 발전에 흥룡강의 힘과 역할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기회를 포착해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며 발전 방식 전환 구조, 조정 품질, 향상 효율 증대를 추진해 종합 실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중의 바람을 체감하며 가능한 민생 실천 과제로 전환해 인민의 더 나은 생활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량혜령 성장은 요강의 주요 특징으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는 강성 건설을 겨냥해 목표 지표를 과학적으로 설정했다며 산업구조, 최적화, 생태, 환경 개선, 국가 안보, 역량 강화를 갖춘 사회주의 현대화 강성 건설을 위해 26개의 주요 지표를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품질 지능 발전을 중심으로 혁신적 대책을 정밀하게 기획했으며 6가지 흥룡강과 8대 지능 추진을 가속화하고 12개 분야의 중점 임무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발전 성과를 중심으로 추진 수단을 체계적으로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91개의 중대 프로젝트를 종합 추진하며 기초를 다지고 장기적 효과를 낼 중대 사업, 신질 생산력 중대 사업, 발전과 안보를 통합하는 중대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량혜령 성장은 2026년 내수 확대, 신질 생산력 육성, 현대화 대농업 발전, 개혁 개방 심화, 민생 보장 개선에 정밀하게 힘을 쏟아 15차 5개년 계획의 안정적이고 힘있는 출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2회 중국 심수 국제문화산업박람회가 일전 정식으로 개막했습니다. 우리 성은 특색 문화산업 성과를 선보이며 화려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문화산업박람회에서 우리 성은 흥룡강 전시관, 할빈 전시관, 흥룡강 저작권 전시관 등 3대 주제 전시구역을 설치했습니다. 흥룡강 전시구역은 얼음, 눈, 푸름 삼색을 기본 바탕으로 삼아 흥룡강 겨울의 특성과 생태적 감각, 창의적인 활력을 융합해 몰입형 빙설 응접실을 조성했습니다. 전시구역에서는 룡강 빙설 문화의 전승과 발전 과정이 생생하게 전시됐습니다.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흥룡강 출신 선수들이 획득한 메달들이 하나하나 전시됐고 빙설 요소를 접목한 경태람, 홍만호 문화창의 제품이 우아하게 선보였으며 또 얼음

조각 작품도 전시돼 전국 각지에서 온 관람객들이 룡강의 빙설 매력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할빈 전시관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빙설 문화를 강조하며 전통적인 빙설 문화에 미래 감각을 더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빙설 문화 상품 맞춤 제작, 가상 현실 체험 등 다양한 인터랙티브 체험들이 집중적으로 선보여 계절과 지역의 제약에서 벗어나 룡강의 빙설을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작권 전시구역의 흑룡강 전시관은 성내 20여 개 기업의 수백 점에 달하는 전시품을 최초로 집중적으로 선보이며 저작권을 통해 창의성을 보호하고 창의성을 통해 룡강 문화산업의 새로운 동력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된 이후 우리 성의 관광 열기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공지능 플러스 문화창의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재 박물관에서 100년의 랜드마크에 이르기까지 관광객들은 더 이상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기념품 구매에 만족하지 않고 인공지능과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해 자신만의 여행 기억을 직접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재 박물관에서 100년의 랜드마크에 이르기까지 맞춤 제작은 현재 문화창의 시장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할빈 빙설대세계 빙설 인공지능 인터랙티브 공간에서는 크리스탈 레이저 내부 조각 기계가 단 3분 만에 고정 밀도 조각을 완성해 여름철 빙설의 추억을 수제 장식품 속에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원에는 인공지능 카메라와 비디오 기기를 동시에 도입해 최초의 인터랙티브 스마트 문화창의 제품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에게 만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으며 온기가 느껴지는 새로운 문화 관광 체험을 제공합니다. 동강 무형문화재 디지털 체험관에서는 관람객들이 화면을 살짝 터치하면 어피, 자작나무 껍질 등 허즈족 특유의 소재를 자유롭게 조합해 도시의 정취와 민족의 풍정이 담긴 나만의 작품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화하동극 무원삼강 자연생태관에서는 인공지능 스마트 의상 교체 체험을 선보이며 관람객이 어필류 의상이나 사냥 복장을 한 번에 터치로 간편하게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할빈시 스마트 농업 및 지능형 이양 현장 설명회가 방정현 안락 만무 스마트 농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스마트 농업 현장 설명회에서는 할빈시 스마트 농업 건설의 단계적 성과를 집중 소개했습니다. 또한 오량 융합 혁신 응용, 립체 육모, 지능형 생산 관리 등 스마트 농업 핵심 기술을 보급하며 산학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농업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응용을 촉진하고 할빈시 현역 농업 전환 업그레이드 및 곡물 단위당 수확고 증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참가자들은 오량 융합 혁신 응용 성과를 직접 살펴보고 방정현 국가 현대 농업산업단지 스마트 농업 플랫폼 운영 현황 지능형 절수 관계 시스템의 실질적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어 전문가팀이 시연한 신형 스마트 농기계 현장 작업 시연, 립체 육모 스마트 공장 및 스마트 농업 플랫폼 전시를 참관했습니다. 현장에는 브랜드 농업 및 맞춤형 농업 성과 전시 구역이 마련돼 방정현 한지, 가재 산업 발전의 주요 성과를 집중 소개했으며 각지에서 농업의 디지털화, 지능화, 브랜드화를 추진하는데 참고할 만한 경험과 사례를 제공했습니다. 올해는 중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이자 중로 선리누호 협력조약 체결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로 경제무역협력은 복잡한 국제 환경으로 인한 여러 도전을 극복하고 강한 회복력과 왕성한 활력을 보여주었으며 중국은 16년 연속 러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2025년 중로 무역액이 279억 달러에 달해 3년 연속 2천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중국은 16년 연속 러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올 1.4분기 양국 간 무역액은 6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49번째 시간입니다. 얼마 후 집에 들어선 종사조는 한묵지의 방이 있는 2층을 한참 바라보고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한묵지의 방. 잠옷을 갈아입은 종사손이 본이 잠들어 있는 한묵지 곁에 다가선다. 침대에 올라 한묵지 베개를 함께 빈 종사손이 정 깊은 눈빛으로 한묵지를 바라본다.

곁에 누워 한참을 그렇게 한목지를 바라보던 종사돈이 몸을 일으켜 조심스레 손가락을 한목지의 입술에 살짝 대어본다. 용기를 낸 종사손이 점차 자신의 입술을 한목지에게 가까이 한다. 기척을 느낀 한목지가 벌떡 일어나 종사손을 밀쳐내며 귓뺨을 친다. 한목지와 마주앉은 종사존이 야속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며 한목지의 귓뺨을 연속 두 번 때린다. 한목지가 눈을 부릅뜨고 종사존을 쏘아보는데 종사존의 부드러운 손길이 한목지의 볼을 어루쓴다. 빠져들 것 같이 깊은 종사존의 눈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점차 확인하게 된 한목지의 눈빛에서 도끼가 빠지고 부드러움이 묻어나온다. 종사손이 한목지의 품에 쓰러지듯 안기고 한목지는 스르르

0: 이튿날 아침, 살그머니 침실을 빠져난 종사손이 계단을 내려오는데 진애화가 그를 발견하고 부른다.
1: 사손아? 사손아?
2: 네, 어머니.
1: 너 어쩌녁 집에서 잤어?
2: 전 늦었어요. 갈게요.
0: 진애화의 물음에 종사손이 쭈뼛거리며 대답을 회피하고 황급히 자리를 든다. 뒷녀 방에서 난 한정연이 진애화에게 묻는다.
3: 아침 대바람부터 여기서 뭐해요?
1: 너 이리 와봐. 얼른 네? 얼른. 사손이 어제 집에서 잤어. 너랑 같이 잤어?
3: 오빠 방에서 잤어요.
1: 오빠 방에서?
3: 둘이 같이 잔 지 오랜데 이제 알았어요?
1: 야,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전혀 몰랐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3: 엄마는 부부간의 일을 왜 삐쳐요? 갈게요.
1: 걱정 안 하게 생겼어? 이혼난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지금 저렇게 붙어 자면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뭐니? 내 손주와 관련된 일인데.
4: 참. 엄마 신경 꺼요.
0: 한정연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진애화는 바로 한목재 침실문을 욕한다.
1: 한목재, 안 자는 거 다 안다. 너 말해봐. 혼자 잤어? 같이 잤어? 맨날 이 엄마를 헛갈리게 하지 말고. 아,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서 사돈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잘 생각해봐라. 항상 제멋대로지.
0: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한목지가 반응이 없자 진애화는 문 밖에 선 채 할 말을 하고 돌아선다. 한편 학교로 향하는 종사돈의 얼굴엔 생글생글 웃음꽃이 활짝 피어있다. 숙소에 들어서 문에 기대어선 종사돈은 아름다운 추억 속에 도취된 듯 활짝 웃음을 짓는다. 침대 길에 책을 보던 요영이 묻는다.
5: 사돈아.
2: 요영 언니? 왜 수업 안 갔어요?
5: 몸이 좀 안 좋아서 안 갔어.
2: 어디 봐요. 열은 없는데 물 따라줄게요.
5: 아니야, 괜찮아. 넌 왜 일찍 왔어? 맞다. 너 어제 외박했지. 어디 갔댔어? 어디 갔냐고.
2: 일이 있었어요.
5: 강천남이랑 데이트했지?
2: 아니에요, 그런 거.
5: 아니긴 이실 짓고 해. 같이 있는 거 다 봤어?
0: 물을 따라주려던 종사손이 급히 손으로 류영의 입을 막는다.
2: 그런 거 아니에요, 언니. 오해예요.
5: 오해 아니야? 걔네 집이 우리 기숙사에 있어. 천남이 경제학부 우수생이고 니들 잘 어울려.
2: 어울리긴 뭘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걔가 자꾸만 쫓아다녀요.
5: 넌 안 좋아한다고? 싫다면서 왜 같이 있어? 니네 오빠 때문에 신문에 글까지 냈잖아. 저와 안 하면 그랬겠어? 그렇게 널 위하는데 샵맨 들고 가지고.
2: 아니에요. 나 걔 좋아 안 해요.
5: 네가 안 좋아하는데 너한테 무지무지 잘하게?
2: 난 걔를 좋아 안 한다니까요. 나 솔직히 말할게요. 다른 사람과 절대 말하지 마요.
5: 말해.
2: 나 결혼했어요.
5: 뭐라고? 결혼했다고? 너 다시 말해봐.
2: 나 남편 있다고요.
5: 진짜?
0: 종사전이 확신에 찬 표정으로 류영을 향해 웃어보인다.
5: 말한 적이 없잖아, 한 번도. 아휴, 야 사전아, 결혼이 뭐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래. 나를 봐봐. 결혼해서 애까지 있어도 대학 다니잖아. 언년 공개했으면 전남이가 안 따라다녔을 거잖아.
2: 집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그랬어요. 언니,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이제 알았으니까 나랑 전남실도 고렁담하지 마요. 안 그러면 친구들이 오해해요.
5: 맞아. 강천남도 알아?
2: 물론이죠. 내가 다 말했어요. 아마 이제부터는 안 쫓아다닐 거예요.
5: 아휴, 잘한다. 일을 이 지경 만들어 놓고 나 오늘 너랑 아무 말도 안 한 거다. 일은 네가 알아서 잘 해결해.
0: 말을 마치고 이불을 펴고 눈 종사전의 얼굴엔 웃음이 가시지 않는다. 경제학부 교실. 교수님의 강의가 한창이다.
6: 이 시간은 경제학 원리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 번 강의했는데
0: 빈자리 하나 없이 교실을 꽉 메운 학생들이 선생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다.
6: 오늘에는 동무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신의 견해를 마음껏 발표해보시오.
0: 얘기하고. 한목지가 곁에 앉은 선홍매를 부축이지만 선홍매는 도리머리만 젖는다.
6: 자신의 견해를 말해볼 생각 없습니까? 경제학 원리뿐만 아니라 경제학의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 토론하고 분석해도 됩니다. 경제학은 백성들의 여러 방면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됩니다. 강의 내용을 필기만 할 게 아니라 이해하고 인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0: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내내 곁에 앉은 종사조를 곁눈질해보며 시푸둥한 표정을 짓고 있던 강천남이 갑자기 손을 든다.
7: 선생님, 제가 견해를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6: 그럼요. 자.
7: 경제학은 거대 히랍에서 처음 나왔는데 상품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 소비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입니다. 주로 경제 행위자가 경제 체계 하에서의 행동과 그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입니다. 현우의 경제학은 보통 거시적 경제학과 미시적 경제학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미시적 경제학은 사회의 기본적 층차에 대한 설명인데 개체와 시장의 상호작용도 포함됩니다. 거시적 경제학은 전반적인 경제 및 이제 분석인데 실업과 통화 팽창, 재정, 화폐 정책, 경제 성장 등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구와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경제생활에서 생기는 문제점 말입니다. 예를 들면 1929년 대공황 연구에서 저명한 경제학가 케인스가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케인스주의의 분배효율 연구에서 화폐주의와 공급정책이 생겨났습니다.
0: 한병선의 사무실. 노크 소리와 함께 손비서가 들어선다.
8: 들어오시오.
0: 한병선이 한창 통화 중이다.
8: 좋습니다. 바로 건너가겠습니다. 예. 아, 무슨 일인가?
9: 하석이, 향한 공성업계 고찰단이 오후에 도착합니다. 이소당 선생도 오신답니다.
8: 아, 그래? 아, 그 사람 노는구만. 네. 아, 잘 됐네, 그럼.
9: 예.
8: 아, 누가 책임지고 마중아?
9: 유회사 판공실 유주임이 하기로 했는데 사람을 보내 마중할 겁니다.
8: 성상기를 보내요. 나 회의가 있어. 나 대신 정석근 모시라고 하고.
9: 네, 네, 오늘 마십시오.
0: 한편 강천남은 자신의 발언에 도취된 듯 손짓까지 해가며 정산료수로 자신의 견해를 거침없이 풀어나간다.
7: 오늘 제가 말하려는 핵심은 바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동학들입니다. 물론 수강생도 포함해서요. 경제학을 배우는 새 시대의 중국 대학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예리하게 문제를 발견하고 과학적인 태도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유용한 경제학자가 될 수 있죠.
0: 학생들의 열렬한 박수 소리에 한결 사기가 오른 강천남이 고개를 잔뜩 쳐든 채 만족한 웃음을 짓는다.
6: 강천남 학생이 발언을 참 잘했습니다. 또 발언할 학생이 없습니까?
7: 선생님, 우리 반 수강생 한목지도 경제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연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수강생의 고견을 들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네?
0: 강천남은 고개를 삐딱하게 뒤로 돌려 한목지를 바라본다. 그 순간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목지한테 쏠린다. 한목지를 골탕 먹이려는 강천남의 속셈이 빤히 보이는 가운데 한목지는 태연한 웃음을 지으며 동학들을 둘러본다. 침묵하고 있는 한목지를 본 강천남은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는다.
6: 학생의 견해를 말해보겠습니까?
0: 선생님의 말씀에 한목지가 자리에서 일어선다. 근심어린 표정으로 한목지를 돌아보는 종사조를 보는 강천남은 꽤 고소한 표정을 짓는다. 한목지가 여유 있는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연다.
10: 다들 알다시피 저는 수강생입니다. 경제학 원리에 대한 이해는 강천남 학생보다 많이 차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이 그렇게 어렵고 깊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도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늘 말하는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은 물건의 품질과 가격은 정밀해한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물건이 적을수록 귀하다. 주로 공급과 수요의 관계를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강의하신 마헤르 교차도도 주로 경제학 원리에 관한 논술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 하나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0: 귀에 쏙쏙 들어오는 발언에 흠모와 감탄의 눈빛으로 한목지를 바라보던 학생들이 박수갈채를 보낸다. 종사존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핀다.
10: 동학들의 반응이 이렇게 뜨거우니 앞에 나가서 하면 안 될까요? 이러자니 불편하잖아요.
6: 좋아요.
0: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한목지의 발언을 듣던 교수님은 흔쾌히 교단을 내어준다. 교단에 오른 한목지는 학생들의 기대에 찬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10: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숱한 사람들이 국가마를 둘러서 있는데 사람마다 우거지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마다 숟가락을 들고 있었는데 글쎄 숟가락이 발보다 더 길어서 자기 입에 떠넣을 수 없는 겁니다. 저마다 속상한 표정이었습니다. 먹지 못해서 안색이 누렇고 비쩍 말랐습니다. 이번엔 숱한 사람들이 국가마를 외워 쓰고 있는데 저마다 즐거운 표정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국을 떠서 서로 남의 입에 떠넣어줬던 겁니다. 서로 도와준 거죠. 그래서 다들 즐겁게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0: 열렬한 박수가 터지자 시부둥한 표정으로 종사조를 흘겨보던 강천남이 입을 연다.
11: 이봐요 학생. 명심하세요. 여긴 엄숙한 수업 시간이지 다과회가 아닙니다. 우린 지금 경제학을 연구하는 겁니다.
10: 이야기가 바로 경제가 뭔지를 말해줍니다. 사람이 생존하려면 생산을 하고 재부를 창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한 조직 형태나 부동한 대인 관계가 창출하는 재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 분권과 시장 교환이 생긴 겁니다. 가치 교환을 통해 최종 이익을 공유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이야기가 주는 개발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졸업을 하면 그 무슨 알지도 못하는 경제학 이론이거나 백성들의 경제와 상관이 없는 명제를 연구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엔 우리가 연구해야 할 건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고 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경제학자가 될 동학들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11: 말 잘했어.
0: 환한 미소를 띤 채 한목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종사손의 마음속에 경모의 감정이 더해지고 있다. 마중하고 바래주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항. 꽃목금을 든 류초농과 선성상이 여러 사업일꾼들과 함께 향랑 공상업계 고찰단을 기다리고 있다. 류초농이 말한다.
12: 성상에 찰스 선생의 고향이 이곳입니다. 이번에 친척 방문 목적뿐만 아니라 어쩌면 투자할지도 모르. 그러니까 한석이께서 이처럼 성대하게 환영하는 거야. 찰스 선생을 만나면 웃는 얼굴로 반갑게 맞아줘.
13: 네네네 그럴게요.
12: 어서들 오세요. 이쪽입니다.
0: 비행기에서 내린 향항 의족 회사 회장 리소당이 고찰단을 거느리고 출구로 나온다. 대외로 불리우는 그의 영어 이름은 찰스이다.
13: 찰스 선생, 이쪽으로 갑시다. 자자자, 타십시오. 자,
11: 아, 저기 옵니다.
0: 에스컬레터를 타고 내려오는 리소당을 보는 순간 류춘홍의 얼굴에 가득했던 웃음이 사라진다. 표정이 굳어진 류춘홍은 옷묶음을 든 채 황급히 사람들 속을 빠져나간다. 드라마 인생향연 4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50번째 시간입니다. 마중하고 발해주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항. 꽃목금을 든 류초농과 선성상이 여러 사업일꾼들과 함께 향양 공상업계 고찰단을 기다리고 있다. 류초농이 말한다.
1: 성상이, 찰스 선생의 고향이 이곳입니다. 이번에 친척 방문 목적뿐만 아니라 어쩌면 투자할지도 모르. 그러니까 한석이께서 이처럼 성대하게 환영하는 거야. 찰스 선생을 만나면 웃는 얼굴로, 어? 반갑게 맞아줘.
2: 네네네, 그럴게요.
1: 어서 들어오세요. 이쪽입니다.
0: 비행기에서 내린 향강 의족회사 회장 리소당이 고찰단을 거느리고 출구로 나온다. 대외로 불리우는 그의 영어 이름은 찰스이다.
3: 찰스 선생, 이쪽으로 갑시다. 자자자, 타십시오. 자. 에, 저기 옵니다.
0: 에스컬레터를 타고 내려오는 리소당을 보는 순간 류초농의 얼굴에 가득했던 웃음이 사라진다. 표정이 굳어진 류초농은 옷묶음을 든 채 황급히 사람들 속을 빠져나간다. 그를 발견한 선성상이 발을 붙잡고 묻는다.
3: 류수임, 어디 갑니까?
1: 성상이가 꽃을 줘. 성상이, 나 배탈이 나고 갔어.
3: 네?
1: 이런 모습 보이기 민망하니까 성상이가 찰스 선생을 모시고 다니러 가오. 나는 알아서 가겠어. 찰스 선생한테 나랑 우리 범은 정황을 말하지 마오. 이건 저주 원칙이오. 먼저 갈게.
0: 류초농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어리둥절해 있던 선성상은 급히 사람들 속을 비집고 나가 리소당의 앞으로 온다.
4: 여기.
5: 찰스 선생, 한성이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선성상입니다. 환영합니다. 받으십시오. 자, 이쪽으로 오시죠.
4: 자.
5: 아, 짐을 주세요. 제가 넣을게요. 자, 이쪽입니다.
0: 기둥 뒤에 숨어서 멀어져가는 리소당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류초농의 얼굴엔 긴장하고 두려운 표정이 역력하다. 커다란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생각에 잠겨있던 류초농은 저도 몰래 손에 쥐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류초농은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맥없이 기둥에 몸을 기댄다. 두 눈을 감고 생각에 빠져있던 류초농은 급기야 답답해 나는 가슴을 부여잡고 가쁜 숨을 몰아쉰다. 다시 두 눈을 뜨고 생각을 굴려보지만 도저히 절망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듯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집으로 돌아온 류초농은 조리문을 닫고 마치 누가 뒤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창문을 통해 밖의 동정을 살핀다. 그의 얼굴엔 근심과 두려움이 완연히 드러나 있다. 안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류초농은 눈앞에 나타난 남편을 보고 기겁한다.
1: 깜짝이야. 놀랐잖아요.
6: 내가 더 놀랐어. 너는 왜 그렇게 부릅두어? 부인께서는 집에 외국 손님을 접대한다고 하지 않았어?
1: 누가 왔는지 알아요?
6: 누가 왔는데?
1: 리서당.
6: 리서당? 리서당이 누군데?
1: 서험의 남편이요.
6: 아, 그 그림 그리는 사람 말이요? 아니지. 부인, 그 사람 죽었잖소.
1: 예전에 그가 나라를 배반하고 도망쳐서는 여태 감감후 소식이어서 다들 죽은 줄로만 알았다고요. 근데 저렇게 돌아왔어요. 멀쩡하게요. 그것도 사장님의 그리고 화결해요. 부자고 잘 왔는데 우리 회사 방공실에서 접대해요.
6: 아이고, 그게 뭐 그리 놀랄 일이요. 왔으면 왔지. 나라 형세도 좋아지니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 둘 돌아오고 있어. 잘 돌아왔구만 뭐. 당신들은 잘 아는 사이고 더구나 그이 저와는 동료였잖소. 에이, 저 부인, 부인, 그 은혜 하나 합시다. 물론 결정은 부인께서 하시고요. 우리 식사 초대하기요. 둘이 만나 지난 이야기도 나누어.
1: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서당이 안 돼요. 만나면 안 돼요. 그의 눈에 띄면 안 돼요.
0: 리소당을 만나자는 남편의 말에 류초농은 잔뜩 겁먹은 얼굴을 한 채 후덜후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간다.
6: 왜 저러지?
0: 한편 공항에서 리소당을 마중한 선성상은 한병선의 분부대로 그를 강곤 씨의 최고급 호텔로 모신다. 호텔 안에 들어선 리소당은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듯 흡족한 표정을 짓는다.
2: 찰스 선생, 이 호텔은 우리 시의 최고급 호텔입니다. 1956년에 건설했는데 중앙 령도들과 일부 국제 전개 여인들도 다 이 호텔에 묵었습니다.
0: 리소당은 선성상의 소개를 듣는 한편 조이 깊게 벽에 걸린 사진들을 살펴본다.
4: 이건 동필모, 화룡이군. 이거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와 키징거 박사네.
2: 찰스 선생, 방이 마음에 드십니까?
4: 그래, 좋네. 좋구만.
2: 다행입니다. 한석이께서 오후에 뵈러 오실 겁니다.
4: 한석이께 전화. 너무 신경 쓸 거 없다고. 고철 일정은 당 선생과 소통하면 되네.
2: 아, 네.
7: 서 선생 부탁드립니다.
2: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럼 두 분 일단 쉬십시오.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4: 그래, 알았네.
2: 그럼 가볼게요.
4: 고맙네.
2: 네.
4: 잘 가게.
2: 갈게요. 자.
0: 선성상을 보내고 외투를 벗은 리소당은 창문을 마주하고 선다. 푸른 호수가 한눈에 안겨온다. 호텔을 나온 선성상은 지체 없이 시정부로 돌아와 한병선의 사무실을 노크한다.
2: 네. 한석이. 선임들을 호텔을 모셨습니다.
8: 그래? 같이 가보기요.
2: 네.
0: 선성상이 한병선을 모시고 선비서와 함께 다시 리소당이 묵은 호텔방을 노크한다. 리소당 회장의 비서가 그들을 맞아준다.
2: 안녕하십니까. 한석이께서 오셨습니다.
9: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8: 당선자 반갑습니다.
9: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한석이, 앉으시죠.
8: 예. 호텔 환경이 어떻습니까?
9: 네, 훌륭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0: 잠시 후, 리소당이 방에서 나오며 한병선에게 악수를 정한다.
4: 하석이,
8: 반갑습니다.
4: 잘 써서
8: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4: 네, 고맙습니다. 앉으시죠.
8: 예. 찰스 선생, 우리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예. 향하게 가자마자 들린 가게가 바로 찰스 선생의 가게입니다. 인연인 거죠?
4: 그러게요, 인연이네요. 하석이, 주문하신 물건은 택배로 보내기가 좀 불편한 거라서 이번 걸음에 직접 들고 왔습니다. 당선생.
8: 그래요?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직접 들고 오다니요.
4: 그게 말입니다. 그날 한석이께서 가게를 떠나자마자 제가 들었었던 거. 한석이. 새로 제작한 거라 아마도 한동안 신어봐야 될 겁니다. 만일 불편하면 언제든지 조절해 드리겠습니다.
8: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건 최신 상품입니다.
0: 시정부 오란. 사무실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선 선성상은 마주하는 류춘홍을 보자 잊지 않고 문안한다.
2: 묘조임.
10: 아, 성상이.
2: 배탈은 괜찮으십니까?
10: 다 나왔어. 고맙소. 선임한 배는 잘했어?
2: 네, 잘했습니다.
10: 한색의 귀빈들이니 꼭 좀 신경 쓰오. 네. 아무리 바빠도 나한테 회보하고.
2: 걱정 붙들어 내십시오.
10: 찰스 선생이 만족해 하시던가?
2: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접촉하기가 좀...
10: 왜 그러?
2: 어렵더군요. 말수도 적으시고요.
10: 그게 있잖소. 찰스 선생은 외국에 오래 계시다 보니 우리하고는 좀 서먹할 거요. 성상인 접대도 잘해야 되겠지만 말은 좀 아끼는 게 좋겠어.
2: 네.
10: 아무 말이나 다 하지 말란 말이오. 만일 비밀에 관련된다면 그건 원칙 문제요. 알겠어?
2: 걱정 마십시오.
10: 그래, 가서 일하.
2: 네.
0: 웃는 얼굴로 선성상을 보내고 난 류초농은 생각을 굴리며 마음을 다잡는다.
1: 침착하자. 침착해야 돼. 리서당이 날 찾는다 해도 나한텐 사전이랑 카드가 있으니. 그래,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지. 사전이만 붙들고 있으면 돼.
0: 한병선네 집. 잔물과 과일을 들고 거실에 들어선 진혜화가 소파에 앉으며 한병선에게 묻는다.
1: 저 여보. 리서당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먼 데서 직접 묵지에 의조까지 가져왔는데 어떻게 사의를 표시해야지 않겠어요?
8: 그럴 필요 없어. 투사하러 왔는데 사석으로 너무 지나면 나쁘어.
1: 지나다니요. 투자는 투자고 우린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 되죠. 당신이 싫다고 남도 다 그런 줄 알아요? 게다가 외국 상인인데.
8: 여보, 찰스 선생이 재미있는 사람이요. 경제도 그렇고 시장 볼 줄도 알고. 아, 견식 있어. 있었어. 같이 반나절 얘기해 봤는데 아 빙빙 애돌리지도 않고 통쾌하더구만. 툭지가. 아 저기 한석이, 이곳은 특별구 정체 우세도 없고 해외로 통하는 교통 우세 같은 것도 없고 거기다 기술 인자도 없으면서 뭘 믿고 투자하라는 겁니까?
1: 그러니까요.
8: 그 말에 내가 한참 할 말을 잃었어. 앞으로 다 잘 될 거라고 빈말은 못 하자소. 찰스 선생은 결과적으로 이익만 따지니까.
1: 근데요, 자본가들은 돈밖에 모르니까. 그러니 여보, 명심해요. 그들과 거래할 때는 조심해야 해요.
8: 거참 볼 것도 없는데 투자를 왜 하겠소? 그런 건 기부인 거지. 아이고, 이것도 나쁘지 않은가서. 아, 무슨 일이나 시작하기 전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합작을 해도 덜 시끄럽소.
0: 이때 리소당이 가져온 새 의족을 착용한 한목지가 거실로 들어선다.
11: 아버지, 아버지.
8: 어때?
11: 너무 좋아요. 봐봐요. 혹시나 소미불 된 것처럼 전혀 아프지 않아요.
8: 그러라, 그러라. 아, 들어와, 들어와. 이 우리 목지가 이족을 했다고 누가 믿겠어?
10: 그럼요, 티가 안 나요. 됐어요, 그만들 해요. 조심해. 아직은 조심해야 돼.
11: 너무 좋아요, 진짜.
8: 나 나가볼게. 자료 찾아야겠다.
11: 네.
1: 정말 안 불편해?
11: 아, 네, 엄마.
12: 선생님, 밥 다 차렸어요. 식사하세요.
10: 네네네네, 밥 먹읍시다.
13: 왜 그래?
0: 라정 달래 집. 라요공과 요가가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교수안을 쓰고 있는데 한목지가 들어서며 그들 앞에 식뚝한 표정으로 다가선다. 보라는 듯 발을 탕탕 구르는 한목지를 요가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13: 너 왜 그러는데?
11: 신기하잖아요.
13: 뭐가?
11: 이 다리가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향항에 출장 갔다 이족을 주문했는데 미국에서 만든 거야.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어. 전이과랑 비교가 안 돼.
0: 한목지가 주먹을 부르치고 말없이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돈다.
11: 바지! 이렇게 뛰어도 하나도 안 아파.
13: 진짜 티 안 나네.
11: 좋네, 좋아.
14: 목재 너 아주 실이 났구나.
0: 한편 호텔 리소당이 당비서와 마주앉아 한병선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7: 회장님께서 한석이랑 오래도록 즐겁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 두 분께서...
4: 아이고, 당선세.
7: 네.
4: 한병선석이 아주 괜찮은 정도라고 봐야겠지? 영명하고 또 파워도 있네. 게다가 우린 오랜 친구인 셈이지. 그래서 이속도 직접 들고 왔지.
7: 예, 친구요? 전에 만나신 적 있으세요?
4: 만나다 말다. 우리 집사람이 용도였지. 그리고 그때 단위 친목회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네. 물론 그는 날 못 알아볼 거네.
7: 듣고 보니 생각납니다. 회장님께서 그러셨죠. 사모님께서 대륙에서 핍박이 못 이겨 돌아가셨고 한병선은 용도로서 자기 부하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요. 그의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까?
4: 나는 대륙에 대해서 잘 모르네. 그년 뒤에는 보호란 게 다 뭐여. 일이 터졌을 때 돌을 던지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맙지. 저기 당비서 이러기요. 옷 갈아입고 나가서 좀 걷기요. 내가 전에 살던 동네에 가서 그때 살던 집이랑 이웃들이 아직도 있는지 보고 싶어.
7: 차를 대기하겠습니다.
4: 아니, 걸어서 가기요.
7: 네.
4: 옷까지 오게. 네. 갈아입어야 되겠네. 네.
0: 리소당이 당비서를 이끌고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라정달레 집이다.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한목지가 대답하며 거실을 나와 마당으로 간다.
11: 누구세요? 잠시만요. 아, 두 분은...
4: 실례지만 라유공 선생님 댁 맞습니까?
15: 맞아요. 라즈씨.
11: 들어오세요.
4: 고마워요.
11: 아저씨, 손님이 오셨어요.
0: 라유공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온다. 라유공을 보는 순간 리소당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핀다.
4: 라형.
16: 두 분은...
4: 모르겠어요. 잘 봐봐요. 성은 리씨입니다.
16: 소단 게 맞지?
4: 아이고.
16: 아이고, 이 친구야.
4: 알아보는.
16: 아, 정말 너무 뜻밖이네. 소단 게.
4: 어떻게 잘 지냈나?
16: 자네도 참, 10여 년이나 소식이 없어서. 아야, 자네도 잘 지냈나?
4: 그럼. 이쪽은 당비서네.
7: 안녕하십니까, 나 교수님.
16: 어디서 오는 길인가?
4: 미국에서 오는 길이네.
0: 드라마 인생향연 5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7: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0: 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얼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15차 5개년 계획 원년 출발을 주제로 한 흥룡강성 주제 뉴스 브리핑이 일전 할빈에서 개최됐습니다. 량혜령 성의 부서기 겸 성장이 주제 발표를 통해 흥룡강성 제15차 5개년 계획 요강 관련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량혜령 성장은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이 우리 성의 위상을 되찾고 새로운 성과를 내는 핵심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당부를 명심하고 당 중앙의 신시대 동북 전방위 지능 전략 배치를 전면 리행해 국가 제15차 5개년 발전 청사진을 우리 성의 실행 계획과 임무서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실속 있고 꾸준한 업무 추진을 통해 고품질 지능 발전을 가속화하고 현대화 강성을 건설하며 실적을 통해 두 가지 확립을 확고부동하게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실히 리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량혜령 성장은 요강 편성 과정에서 국가 발전 대국면 속 전략적 지위를 확실히 파악하고 과거를 잊고 미래를 여는 역사적 위상을 확실히 파악하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근본 가치 방향을 확실히 파악하는 세 가지 원칙을 견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가 5대 안보 수호라는 중대한 정치적 책임을 짊어지고 세계 기지, 한계 보호벽, 한계 고지를 튼튼히 건설해 국가 발전에 흥룡강의 힘과 역할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기회를 포착해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며 발전 방식 전환 구조, 조정 품질, 향상 효율 증대를 추진해 종합 실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중의 바람을 체감하며 가능한 민생 실천 과제로 전환해 인민의 더 나은 생활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량혜령 성장은 요강의 주요 특징으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는 강성 건설을 겨냥해 목표 지표를 과학적으로 설정했다며 산업구조, 최적화, 생태, 환경 개선, 국가 안보, 역량 강화를 갖춘 사회주의 현대화 강성 건설을 위해 26개의 주요 지표를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품질 지능 발전을 중심으로 혁신적 대책을 정밀하게 기획했으며 6가지 흥룡강과 8대 지능 추진을 가속화하고 12개 분야의 중점 임무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발전 성과를 중심으로 추진 수단을 체계적으로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91개의 중대 프로젝트를 종합 추진하며 기초를 다지고 장기적 효과를 낼 중대 사업, 신질 생산력 중대 사업, 발전과 안보를 통합하는 중대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량혜령 성장은 2026년 내수 확대, 신질 생산력 육성, 현대화 대농업 발전, 개혁 개방 심화, 민생 보장 개선에 정밀하게 힘을 쏟아 15차 5개년 계획의 안정적이고 힘있는 출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2회 중국 심수 국제문화산업박람회가 일전 정식으로 개막했습니다. 우리 성은 특색 문화산업 성과를 선보이며 화려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문화산업박람회에서 우리 성은 흥룡강 전시관, 할빈 전시관, 흥룡강 저작권 전시관 등 3대 주제 전시구역을 설치했습니다. 흥룡강 전시구역은 얼음, 눈, 푸름 삼색을 기본 바탕으로 삼아 흥룡강 겨울의 특성과 생태적 감각, 창의적인 활력을 융합해 몰입형 빙설 응접실을 조성했습니다. 전시구역에서는 룡강 빙설 문화의 전승과 발전 과정이 생생하게 전시됐습니다.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흥룡강 출신 선수들이 획득한 메달들이 하나하나 전시됐고 빙설 요소를 접목한 경태람, 홍만호 문화창의 제품이 우아하게 선보였으며 또 얼음조각 작품도 전시돼 전국 각지에서 온 관람객들이 룡강의 빙설 매력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할빈 전시관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빙설 문화를 강조하며 전통적인 빙설 문화에 미래 감각을 더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빙설 문화 상품 맞춤 제작, 가상 현실 체험 등 다양한 인터랙티브 체험들이 집중적으로 선보여 계절과 지역의 제약에서 벗어나 룡강의 빙설을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작권 전시구역의 흥룡강 전시관은 성내 20여 개 기업의 수백 점에 달하는 전시품을 최초로 집중적으로 선보이며 저작권을 통해 창의성을 보호하고 창의성을 통해 룡강 문화산업의 새로운 동력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여름이 시작된 이후 우리 성의 관광 열기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0: 올해는 인공지능 플러스 문화창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재 박물관에서 100년의 랜드마크에 이르기까지 관광객들은 더 이상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기념품 구매에 만족하지 않고 인공지능과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해 자신만의 여행 기억을 직접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재 박물관에서 100년의 랜드마크에 이르기까지 맞춤 제작은 현재 문화창의 시장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할빈 빙설대 세계 빙설 인공지능 인터랙티브 공간에서는 크리스탈 레이저 내부 조각 기계가 단 3분 만에 고정 밀도 조각을 완성해 여름철 빙설의 추억을 수제 장식품 속에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원에는 인공지능 카메라와 비디오 기기를 동시에 도입해 최초의 인터랙티브 스마트 문화창의 제품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에게 만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으며 온기가 느껴지는 새로운 문화 관광 체험을 제공합니다. 동강 무형문화재 디지털 체험관에서는 관람객들이 화면을 살짝 터치하면 어피, 자작나무 껍질 등 허즈족 특유의 소재를 자유롭게 조합해 도시의 정취와 민족의 풍정이 담긴 나만의 작품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화하동극 무원삼강 자연생태관에서는 인공지능 스마트 의상 교체 체험을 선보이며 관람객이 어필류 의상이나 사냥 복장을 한 번에 터치로 간편하게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할빈시 스마트 농업 및 지능형 이양 현장 설명회가 방정현 안락 만무 스마트 농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스마트 농업 현장 설명회에서는 할빈시 스마트 농업 건설의 단계적 성과를 집중 소개했습니다. 또한 오량융합혁신응용, 립체육모, 지능형 생산관리 등 스마트 농업 핵심 기술을 보급하며 산학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농업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응용을 촉진하고 할빈시 현역 농업 전환 업그레이드 및 곡물 단위당 수확고 증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참가자들은 오량융합혁신응용성과를 직접 살펴보고 방정현 국가 현대농업산업단지 스마트 농업 플랫폼 운영 현황, 지능형 절수 관계 시스템의 실질적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어 전문가팀이 시연한 신형 스마트 농기계 현장 작업 시연, 립체 육모 스마트 공장 및 스마트 농업 플랫폼 전시를 참관했습니다. 현장에는 브랜드 농업 및 맞춤형 농업 성과 전시 구역이 마련돼 방정현 한지 가재산업 발전의 주요 성과를 집중 소개했으며 각지에서 농업의 디지털화, 지능화,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데 참

속 2천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중국은 16년 연속 러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올 1.4분기 양국 간 무역액은 6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치즈는 귀꼬리 장대한 사나이다. 다닥다닥 얽은 둥그스름한 얼굴에 갈색 눈기에는 깊은 주름이 촘촘히 패였다. 이와 반대로 그의 아내는 최소하고도 여유였다. 누렇게 메마른 얼굴은 마치 앓고 있는 듯하였으나 실은 어릴 때 영양이 부족했던 탓이었다. 남편보다 대여섯 살 아래인 그는 재작년에 아버지를 따라 레양에서 이 산골까지 피난 왔다가 마을 사람들이 33살 나도록 아직 장가 못 간 치즈와 말을 붙여줘서 그와 결혼하게 되었었다. 그의 아버지는 다음 해에 고향인 레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함께 생활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툼질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얼굴 한 번 붉힌 적도 없었다. 치즈는 비록 힘이 황소 같고 성격도 강직했지만 착한 사람을 대할 때면 나이 지긋한 어머니와도 같이 마음이 살뜰해지곤 했다. 고생 속에서 자라난 그들은 의가 맞아 서로 아끼고 사랑하였다. 그런데 치즈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어릴 때 너무 굶주려 병을 얻은 것이다. 이래하여 그는 눈물을 흘렸고 남편에게 미안해하였다. 그러나 치즈는 한 번도 아내를 탓하지 않았고 그저 아내를 위안하였다.
1: 당신도 아이를 해서 뭐래? 집살림이 구차하여 변변히 키우지도 못하겠는데 차라리 없는 게 속이 편하지.
0: 하지만 그라고 왜 아이를 품에 안고 싶지 않으랴. 치즈는 어려서부터 숙구에 하는 아버지와 함께 숯가루를 먹으며 자라났다. 그러던 어느 해 봄 지진이 일어나서 숯가마가 무너졌다. 아버지와 같이 일하던 숱한 사람들이 치여 죽었다. 하지만 숯가마 주인인 왕요일은 사람이 죽었어도 동전 한 푼 주지 않았다. 치즈는 어머니와 낡은 괴짝으로 관을 만들어 아버지를 묻었다. 그 후 왕요일 놈은 그들 모자를 불쌍히 여겨 동정을 베푸는 채 하며 치즈 어머니를 부엌대기로 쓰다가 반년 만에 동해의 어느 한 인신매매업자에게 팔아버렸다. 치즈는 12살 나던 해부터 왕요일 내 소를 먹이다가 좀 크자 숯가마에 나가 일하였다. 그는 강영천이 왕관장에 와서 제일 먼저 키워낸 공산당원이었다.

0: 시즈를 바라보는 강영철은 그가 입당할 때의 전경이 눈앞에 삼삼이 떠올랐다. 지는 듯한 햇빛이 쏟아지는 어느 여름날 점심때였다. 강영철은 소를 풀이 무성한 웅댕이에 몰아넣고 치즈와 함께 음달진 바위 위에 올라앉았다.
1: 동우는 가래 목이 잘리는 것이 두렵지 않소?
0: 강영천이 물었다.
2: 겁나지 않소. 칼산을 넘고 불바다를 건넌다 해도 당을 따르겠소. 비겁한 것은 가난뱅기의 본세가 아니지요.
0: 치즈는 빗발선 눈을 크게 부릅뜨고 경결하게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꽁의 모가지를 툭 하고 비틀어 꼽꼽다. 새빨간 피가 그의 검실검실한 어깨의 근육에로 뿜겼다. 그는 꽁을 힘껏 깊은 골짜기에 뿌리쳤다.
2: 이 치즈 곰보가 딴 생각을 품는다면 저같이 될 것이오.
0: 회상 속에서 깨어난 강영천은 다시 치즈를 위안하고 나서 몸을 일으켰다.
1: 치즈 형님, 난 그만 가야겠어. 무슨 일이 있으면 아주머니를 보내어 알리오.
0: 치즈는 그의 손을 잡고 있다가 불쑥 입을 열었다.
2: 강동모, 나한테 수류탄을 선에게 남겨두구려.
1: 동무가 그걸 해서 뭐라?
2: 뭘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급한 대목에 쓰자고 그러.
1: 좋소. 돌아가면 사람을 시켜 몇 개 보내지. 가만히 누워있어. 일어나지 말고. 아주머니, 그럼 가보겠습니다.
0: 강영천은 인사하고 밖으로 나갔다.
3: 강동지, 또 오세요.
0: 치즈 아내는 몸내 서운해하며 부드럽게 인사를 하고 그가 골목을 꺾어 들 때까지 지켜보다가 문을 조용히 닫았다. 아침 식사 후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손에 달걀 한보자기를 싸들고 문을 나섰다. 살을 에일 듯한 한이바람에 만자는 어머니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어머니는 넷째 할아버지 집에 들어섰다. 집안은 아무도 없는 듯이 조용하였다. 며느리와 친정에 돌아온 딸 화자가 어머니를 보고 급히 구들에서 뛰어내려 반색하며 그를 구들로 떠밀었다. 화자는 어머니가 넘겨주는 달걀을 받아들며 말했다.
3: 자, 아니 아주머니도 이걸 왜 또 가져왔어요? 뒀다가 조카들이나 먹이지 않고.
4: 참, 아 그게 뭐 희한한 것이라고. 아주버님의 병문안도 하는 겸 잡수라고 가져왔다.
0: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다. 병은 무슨 병이냐는 듯이 화자는 웃방에 대고 입을 삐죽거리더니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이 늙은이는 그날 회의장에서 집안 며느리의 말대꾸에 화가 상투까지 치밀었다. 하지만 다스리자니 세월이 달라진 데다가 그의 집에 있는 간부와 총칼이 두려웠고 내버려 두자니 가슴 속에 분을 삭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낯을 들고 문을 나설 수도 없어서 구두에 누워 끙끙 앓기만 하였다. 처음에는 밥도 먹지 않다가 후에 배가 고파 참지 못하게 되어서야 수저를 들었다. 온종일 아들이 아니면 딸을 꾸짖고 어머니와 수연이를 욕하며 말끝마다 이니가 돌아오면 화풀이를 하겠다고 별렸다. 놈들이 오니 물건을 파묻고 피신할 준비를 하라고 마을 간부들이 말하였으나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으며 수연이가 설복하러 왔을 때는 때리려고까지 하였다. 온순한 양처럼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좇는 통에 딸과 며느리는 별수 없이 속만 태웠다.

0: 그는 이때 어머니가 아랫방에서 딸과 며느리와 나누는 말소리를 듣고 혐오스럽게 흥 콧방귀를 끼며 이불을 꼭두까지 뒤집었었다. 어머니는 웃방으로 건너왔다. 만자는 구들 앞구석에 세워둔 꼬불꼬불한 대추나무 지팽이를 보고 회의장에서 하마터면 맞을 뻔했던 일이 생각나서 악 하고 놀란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 어깨를 그라앉고 작은 얼굴을 엄마 몸 뒤에 꼭 감추었다. 이불 속에서 숨도 잘 쉬지 못하던 늙은이는 그 바람에 깜짝 놀라서 식은 땀을 쭉 흘렸다. 그는 이불을 젖히고 격하여 소리쳤다.
1: 임산 왜 와나? 성 물러가지 못할까? 난 그따위 집안은 없는 셈 친다.
0: 어머니는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이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2: 아주버님, 너무 노염을 내시지 말아요. 할 말씀이 있으면 차근차근 하세요.
1: 차근차근? 언젠 차근차근 말하지 않아서 귀등으로서 접어냈나? 나가, 냉큼 나가.
0: 말을 마치고 그는 몸을 안쪽으로 획 돌렸다. 화자가 달려들어와 다급히 말하였다.
3: 아버지 왜 그래요? 아주머니는 고맙게도 아버지 뵈러 왔는데 참, 아버지 그 괴백한 성미는.
0: 어머니는 눈짓으로 화자들어 입을 다물게 하고 아이를 안겨주며 방을 나가게 하였다. 화자가 만자를 안고 나가자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짓고는 입을 꼭 다물었다. 입가에는 줄기 잔주름이 또 깊이 패였다. 어머니는 괴로운 웃음을 지었다. 이 웃음은 마치 입안에 문 소태가 너무 뜨거워 구역질이 나는 것을 꾹 참고 꿀꺽 삼켜버리고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쓴맛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려고 일부러 지어낸 미소와도 같았다. 그러나 이 웃음을 보는 사람은 오히려 그의 가슴이 얼마나 쓰리겠는가를 어렵지 않게 느낄 것이다. 어머니는 구들가에 조용히 걸터앉아서 바람이 새들새라 늙은이의 이불을 꼭꼭 여미어 주었다. 그의 눈길은 낡은 이불등에 활짝 펴있는 청백색 국화꽃에 못 박혔다.
2: 왜 이런 공연한 천대를 받아야 하는가? 본인이 피해받는 것을 겁나하지 않는데 나 같은 게 무슨 관계라?
0: 이런 생각이 불쑥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나 이 억울하다는 생각은 그의 머리에서 순식간에 스쳐 지났을 뿐이었다. 외놈들과 왕족놈들이 오면 반드시 사람을 해친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집에 웅크리고 앉아 죽음을 기다리는 이 로인이 불쌍하였다. 그는 불구덩이에서 로인이 뛰쳐나오도록 공고하려고 마음먹었다. 딸과 강영천이가 자기를 보내어 설복해 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말은 다 옳은데 자기가 어떻게 그들이 부탁한 일을 어길 수 있겠는가.
2: 아주버님, 좀 나아요?
0: 어머니는 걱정스레 물었다.
1: 나는 알지 않네.
0: 대답은 거칠었으나 말소리는 부드러웠다. 이윽고 어머니는 집안의 식량과 물건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2: 아주버님, 외놈들이 당장 달려들겠는데 어쩌자고 물건을 상기도 숨기지 않았어요?
1: 감추지 않겠네. 나는 남의 물건을 가지지 않았어.
0: 어머니는 말뜻을 알아들었다. 늙은이는 자기가 왕요일의 식량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몰수한 왕요일의 나달은 정부에 얼마간 바친 외에는 몽땅 먹을 것이 모자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었다. 이 로인도 식량을 분배받을 대상이었으나 굳이 마다하여 바른 길로 들어온 음식이 아니면 굶어 죽어도 먹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2: 외놈들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모조리 빼앗아요.
0: 어머니는 이제 와서 구태여 그와 옥신각신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알려주었다.
1: 나는 믿지 않아.
2: 아주버님도 외놈들이 별별 짓을 다 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나요?
1: 난 못 봤네. 믿지 않아.
2: 왕유일님 무리들이 있을 때 있은 일은 알지 않아요.
1: 큰 부대는 그가들과는 달라. 그들이 팔로군을 찾는데 우리 백성들과 무슨 관계야? 너희들은 간보니까 너희들이나 피하려마나. 달아난다고 해도 이런 날씨에 얼어 죽는 길밖에 더 있겠나? 잘못 걸려 그놈들에게 잡히기나 한다면 그때는 다야, 다.
0: 어머니는 치솟는 격분을 참지 못하여 두 손을 부르르 떨었다. 이 고집불통 경감은 부하를 톡구는 말만 골라하였다. 어머니는 그한테 사죄하려고 속으로 곱씹던 말마저 다 잊어버렸다. 그러나 딸과 간부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대방을 설복 못했다는 것이 더 괴로웠다.
2: 아주버님!
0: 어머니는 저기 흥분하였다.
2: 모두들 다 가는데 아주버님 집만 남았다가 일이 생기면 그때엔 벌써 후회해도 늦어요.
0: 령감의 부하통은 드디어 터졌다. 그는 몸을 벌컥 일으키고 앉아 허연 수염을 부르르 떨며 헐떡헐떡 숨을 톱더니 목에 핏대를 세우고 버럭 고함을 질렀다.
1: 내가 뭐 후회를 해? 내 좋아하는 짓이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나가라. 어서 내 눈앞에서 냉큼 사라져라. 썩 물러가란 말이야.
0: 어머니는 격분하여 구들에서 뛰쳐내렸다. 온몸이 파르르 떨렸고 입술마저 새파랗게 질렸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또다시 입을 꾹 다물었다. 화자가 뛰어들어가 울고 불고하며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3: 아버지, 아주머니의 말은 다 옳은 말이에요. 우리를 잘되라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주머니를 왜 욕해요? 외놈들은 사람들의 목을 파리 먹다듯 해요. 정 아버지가 가기 싫다면 저 혼자서라도 떠나겠어요.
1: 딸에 맞아 나를 믿지 않는구나.
0: 붙는 불에 키질이라도 받은 듯 부하통이 터져 령감은 욕사발을 마구 퍼부었다.
1: 너도 가겠다고? 나의 종아리를 꺾어놓을 테다. 법도 없어. 좋은 사람의 본을 따르진 않고.
0: 어머니는 화자한테서 아이를 받아안았다. 화자는 어머니를 발에다 주로 따라 나와 흐느끼었다.
3: 아주머니, 난 무서워 죽겠어요. 아주머니가 떠날 때 절 꼭 데려가 주세요.
0: 어머니는 화자의 눈물이 젖은 얼굴을 가엽게 바라보며 그의 차가운 손을 꼭 쥐고 괴로운 한숨을 지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1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4: (北京时间8点整)
5: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6: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씨를 뿌려 풍요로움을 꿈꾸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걸산 1번새로 땅을 갈아 희망을 심느라 땀덩이를 쏟고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한 알음의 기대로 커가는 것을 지켜보는 건 농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감동이 아닌가 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요즘, 수확의 기쁨을 가을로 미뤄가며 농사에만 전념하는 모든 농민분들께서 때가 되어 누구도 빠짐없이 만풍년의 희열을 누리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 한마당에서는 농사의 소중함과 함께 농민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가져보도록 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 함께 렴수원 가수의 노래 모내기 노래를 감상합시다.